0: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붓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

하나,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치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잎과 나비, 겨울에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체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체는 복숭아꽃을 사각 우표로 인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체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판 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체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체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체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체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배체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가 이웃집 담장호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체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고 제안했다. 아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져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구절초와 금은화, 매화를 사각 우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체는 나팔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시들어 버리므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는 그런 배체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배체는 아버에게 꽃을 심으면 자신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는 자신이 진짜 나비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보는 자신은 나무가 좋다고 답했다. 대체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치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 남로, 오늘날 백성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조계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3그루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괴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살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의 은교하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의 교화나무 묘목을 들어 삼륜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교화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머리카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

제3애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교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배채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배채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렀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타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버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배치는 아버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치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채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허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고상한 문외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화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주화에게 소개했지만 주화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조아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조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조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대 활동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비 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0: 대학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돼 있어서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 자체가 이제 군주의 기관이고 몽땅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개 기관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 몇 가지 약까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된 전반 심장병 치료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은 일단 문제가 발병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각계 방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이 심장병 환자들이 기본 큰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증상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기본 학설에 속하는데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 가운데서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런 증상이 바로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포함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들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질병 당신의 윗병입니다. 혹은 당신의 호흡계통에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또 당신은 뭐 콤파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다스려주는 이런 처방이 바로 청심침양팔미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이제 공능주체에서 나왔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성분 자체는 침양, 광조, 담양 이런 성분들이 싱칠주통해야 돼요. 기혈이 잘 소통되면서 심신조통 생기는 걸 그거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적지 않은 분들은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거라 했죠. 숨이 차니까 숨이 차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인가 이렇게 하지만 해도 심장병으로서 숨이 많이 찹니다. 그런데 치명, 광조, 담행이 싱칠지통여증 기혈이 잘 소통되면서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심장병으로 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여기에 좋은 성분이 담양, 자담양 이런 성분들이 소화를 잘 시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육두고 이것도 역시 소식, 쇼스 먹은 걸 잘 소화해주는 이런 성분 그리고 담양은 카워해주는 이런 성분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많이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파나서 내가 이게 어느 순간에 쓰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흉통 해결해주는 담행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좋은 청심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지금 침침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 지금의 숨 잘 올라옵니다.
0: 예, 그렇죠. 기혈이 잘 소통되는가 말하죠. 예.
2: 예. 잠을 잘 가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0: 예.
2: 혈액이 높게 시끄럽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 기침을 하던 게 지금 기침도 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2: 예, 선이 이렇게 효과도 하니까 배달받아서 쓰라고 그럽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한계 치료 과정이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우대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3가게 1강, 9가게 3강, 18가게 6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33-5번 연락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정치만은

0: 조명감은 먹기 싫어하겠습니다.
1: 예.
0: 근데 조명감은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예. 웃음이 잘 올라가요 없대다.
1: 예.
0: 그리고 드문드문 기침도 나고 가래성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지금 저 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은 그래 뭐 기침도 어제는 안 나고 저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조명감 많이 환제됐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혈압도 높아졌는데 조명감 이거 약 정신만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혈압이 이제 온정됩니다. 예.
1: 그렇죠. 심장병이 예. 100분직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혈압약을 끊었다 줄였다 가지수를 많이 감소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그 점은 생각 밖으로 위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습니다 지금은.
1: 그렇죠.
0: 위가 계속 더부룩 했는데
1: 예.
0: 근데 소화도 잘 되고 밥 정말 잘 먹습니다.
1: 예.
0: 이게 정말 뭐 생각 바뀝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이게 활동이 좋을 지기 내 오늘 9가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주문 전화 받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잠시만요. 예.
2: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좋지 못해서 저기 저는 이게 다음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거 쓴다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석 달 남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사로 80으로 정사이 됐습니다.
1: 예.
3: 예, 이것은
1: 대단하죠.
3: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예. 많이 좋아져.
1: 예.
3: 예. 숨 차서 승계로 올라갈 때 몇 번씩이고 내려올 때도 몇 번씩 했는데 이것 쓴다면 그런 정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3: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싸자구 소리, 저 쓰자구, 더 싸자구 소리 지금 9가구 싸자고 그럽니다. 지금.
1: 그렇게 하셔. 예, 한 가게 네. 가격이 199원인데 예, 네. 우대증세 나가는 거 아시죠? 세각 싸면 한각, 9각 싸면 네. 세각 이렇게 해서 이때 한 네.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차원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앞뒤 가슴이 겨우던 게 겨우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조금만 더 잔 일이 있으면 후두두 떨리면 말도 못하던 게 이 증상도 지금 다 나서졌습니다.
1: 저만 불편한 일이 심장이 먼저 반응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예.
4: 예, 이 약수는 선생님 가슴에 대낭한 감이 나네 기분이 용쳤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예.
4: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건 예, 그리 오래 하셔도 인사 잠을 잘 잡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이빨이 아프든지 이빨이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든지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그 문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온 거죠.
4: 예. 예, 선생님 이렇게 헛가수가에 오늘 9각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고모가 지금 이 당뇨 종합을 내서 지금 심장 헐떡헐떡거리고 감기 와도 헐떡헐떡거리고 안 사셔도 헐떡거리고 바로 진도 못한다. 매장질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그리고 베개를 놓고 누워도 눕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1: 그렇죠.
5: 그래서 내 먹던 초원 정신환이 석달치를 먼저 대접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가서 대접시켰는데 첫 달을 잡쌌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감기 와도 그렇게 가래 살살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주고 숨 찬 게 많이 주고 예 그리고 유리처럼 아래 딸이 붓게서 그렇게 그러던 게 그게 지금 감각이 없단다. 아래 딸이 싹 내려가가지고.
1: 그렇죠. 부중이 생긴 게 쇼중됐다. 그 말이.

0: 그죠. 바로 여기 그런 성분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입안이 좀 냄새 그리나던 게 그것도 없어졌다잖아.
0: 예.
1: 그래서 저 와서 야 그럼 그거 아홉 각 배달해달라 해서 그래서 내 전화 드리는 겁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보온 처방 자체가 초온 청심환, 다시 말해 청심 치명 발미안이란 이 처방 자체는 보통 처방이 아닙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약 명 처방집에 이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당대 100대 그 몽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시암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처방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접촉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심장은 기본으로서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으니까 그저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황제니까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던 게 소화가 잘 된다. 뭐 때문에 심장은 직접 위를 관리합니다. 일단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게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늘 그 하품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입금이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똥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쉽게 놀랍니다. 그리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지가 자주 올라온다든지 지가 자주 올라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근육 경련을 직접 말하게 되어 있는데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심장에서 고동맥이라면 어디에 있는가 아래 다리하고 운마음을 연결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따투이라 하는데 신다리라 하죠. 그게 제일 윗부분에 거기를 통해서 심장 지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직접 통하는 동맥이 거기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병이 아니고 내가 소화계통의 문제, 호흡계통의 문제, 혹은 골가 문제, 콩팥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치료하다 보게 되면 그때는 나은 같다도 얼마 지나가지 며칠 지나가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때 여러 가지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면 간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약물은 간에서 진을 보호 해리하게 되어 있는데 간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는 정도로서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서 완전히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처방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잔소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지금 느끼는 증상 가운데서는 너무 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영양실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에너지 원천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피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에너지 원천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심장 공능의 약화가 특히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근염은 이거는 뭐 오랜 심장병이라 하기보다도 일단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감기는 병독성 감기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심장 근육에는 세균이 침범한다 하기보다도 병독이 직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범하게 되어 있어서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걸 심근염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면 발에다 발목에다 천근이 쇳돌을 매단 것처럼 그렇게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역시 어느 제품이 필요한가 하면 초원청심환이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급성 그 소염치료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로 대상하게 되면 초원청심환은 이런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사를 했거나 혹은 또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심부에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서는 그거 찬치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뽑아내지만 해도 이게 공능성적으로서 심부에 물이 자꾸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청심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청심환이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늘 소개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 근육이 일부분의 근육은 바로 무효 노동을 하게 그 노동에 참가할 수 수축위원 수축위원 여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위원한데 방해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심장의 여러 가지 증상을 더불어서 심장의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부에 물이 찼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그렇다 해서 혀끝이 빨갛다 하게 되면 여기에 관한 소염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혀끝이 재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혀 변두리가 빨갛게 된다면 간열로 인해 그렇습니다. 혓바닥이 재빨갛거나 철개가 앉는다면 위열로 그럴 수 있고 혀끝이 딱 빨갛게 된다면 심장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입술이 새까맣게 찔립니다. 이런 무슨 의뢰인가 하면 주약에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심장혈에는 반드시 산소가 100분제 98 이상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입술에 벌써 반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면서 검은색에 접근하게끔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신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주약의 두개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두 개 얼굴 가운데서 100개 얼굴 수치가 너무 높다면 당신이 그 염증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게 돼 있고, 너무 100개 얼굴 수치가 떨어진다면 면역계통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0: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치료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뭐 몇 년이고 연성 몇 가지 보조 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드시는 것이 좋다는 그 가운데 아스피린 장용편 혹은 또 병원에 입원해도 이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심장, 뇌혈관으로서 입원했다 하게 되면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아스피린 이걸 피하는 분들은 그 아토바타딘 가운데서 루이스바타딘, 아토바타딘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것 좋고, 그리고 Q10 보건 제품이다. 위유, 오메가3, 이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면서 보건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실수가 없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혈하라는 이런 진단이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수혈은 그 모든 혈액의 생명주기는 적혈구 생명주기는 120일입니다. 넉 달만 살고 노폐물로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 백혈구 이 생명주기는 야들에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그 권하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 당신이 그 정망에 근거해서 피가 상당히 모자라서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나 당전의 심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조혈 공급을 도와주는 제품, 다시 말해서 청단백 두어타이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단백 두어타이라 하게 됐는데 제가 두 가지 말을 섞어 말하는 청단백 두어타이라는 걸 이걸 신약대학병에 가시면 장기적으로 이걸 보온 제품을 좋은 청심환을 드시면서 이거는 뭐 오전에 중간에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 중간에 오후에 한 번 또 점심하고 저녁 그 중간에 한 번 물에다 한 숟가락씩 풀어서 드시면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0: 말씀하세요.
2: 이 서치에서 신체검사 했는데 좌심실 그 대동맥이 비대가 저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융화 동맥 경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주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보통 55에서
1: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2: 정도.
1: 네. 네.
2: 그래서 그 이야기 어떻게 합당한가?
0: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병의 종합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네. 심혈이 우리 보통 노년에는 그 60차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둥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좌심실에도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빨리 초원 청심환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 이거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완전히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초원 청심환을 빨리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보조 제품 몇 가지를 아시죠? 아스피린 장용편 그리고 Q10의 위오에 이 세 가지에다 드시면 그래요. 문제 없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오늘은요, 전국 재해 방지 및 재해 감소일입니다. 네, 국가가 정한 이 중요한 날은 자연재해와 각종 돌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다 함께 되새기자는 뜻에서 마련됐는데요. 네, 올해 주제는 모든 사람이 안전을 말하고 누구나 응급대처 능력을 갖춘다.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대처 능력을 향상시키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는 안전이 비단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재해대처 상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계신다면 먼저 몸을 피하고 나중에 대피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진동이 느껴지면 곧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지 말고 책상이나 탁자 아래처럼 튼튼한 구조물 밑으로 몸을 숨기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 질서 있게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방지와 대처에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중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이어지는 순서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마음 표현할 때 좋은 선물이나 값진 물건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알게 될까 아닐까 싶은데요. 물질적인 선물은 순간적으로 반짝일 수 있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정신적인 위로는요. 훨씬 더 오래도록 남는다는 걸 말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1: 사실 뭐 참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죠.
0: 네, 예. 그렇죠.
1: 뭐 좋은 감정, 뭐 좋은 사람이란 우리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어쩌면은 머물 곳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0: 네, 예.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뭐 한가한 주말 오후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힘내야 하지 않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람.
0: 네.
1: 예.
0: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한테는 좋은 관계인 겁니다. 네, 한가할 때는 나의 쉼터가 되어주고 또 바쁘고 지칠 때는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인데, 바로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을 방해해도 된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1: 그렇죠. 뭐 밤늦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 한 통,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고민을 메시지 하나로도 툭 던져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
0: 네.
1: 예.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네. 그 한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정신적인 위로는 어쩌면 세상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값진 거니까요.
0: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좋습니다. 작게라마 그 사람한테 안부 한 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찔까요? 이것은 윤일 씨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이죠. 근데 윤일 씨를 보니까 이게 정말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1: 그러니까 아까 저 오프닝 곡이 나갔지 않습니까?
0: 네.
1: 살롱 토크쇼 오프닝 곡이 나갔지.
0: 자기 목소리가 나가니까
1: 예.
0: 어때요?
1: 6년 만에 예. 제가 다시 또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이제 같이 예. 또 프로를 맡게 됐는데
0: 그래요.
1: 그래요. 조금 6년 뒤라서 조금 나이도 이제 들고.
0: 네. 저희가 20대 만나 40대 됐어요.
1: 예,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금
0: 네. 설레는가요?
1: 예, 적응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네. 아, 왜 뭐 다시 또 이제 왔을까?
0: 맞죠? 예. 그리워서 왔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살롱 토크쇼가 저희 두 사람이 또 이제 예. 노력해서 또 열심히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0: 그랬죠.
1: 예. 그래서 또 새롭게 새로운 어떤 진행자가 왔다 그런 또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0: 좀 설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지금 설레는
1: 예.
0: 마음으로 새로운 진행자가 왔다고 받아들이라고
1: 예.
0: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상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적게 먹는데도 저처럼 살이 찔까요? 기름 조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 뭐 이런 건강 관련 영상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0: 네.
1: 뭐 오일 컨트롤, 기름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예.
1: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샐러드만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0: 네.
1: 오히려 찌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제대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많은 분이 기름 조절이라 그러면 뭐 요리할 때 기름 적게 넣는다 이런 정도로 착각하는데,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네, 기름 조절의 진짜 의미는 총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래 섭취하는 보이지 않는 지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식이 사실은 지방 폭탄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공급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그 종류와 량이 되겠습니다.
1: 자, 일단 포화 지방산입니다. 주로 소고기, 라드,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는데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적당량으로.
0: 네.
1: 예. 자,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뭐 올리브유, 견과류에 많은 오메가3, 오메가6처럼 건강에 좋은 지방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0: 네, 저처럼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총 지방이 40에서 60g이라고 합니다. 네,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50에서 75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 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주민식이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요리용 기름은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사이. 그리고 계란은 한 개, 우유는 300ml, 살코기나 생선은 100에서 150g, 그리고 견과류는 10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문제는 요리할 때 넣는 기름보다 숨은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1: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삼겹살 예. 그리고 이제 마블링 소고기 이게 또

0: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이것들도 그냥 액체 지방이죠.
1: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라고 합니다. 네, 튀기거나 지지는 대신에 찌거나 볶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는 정말 좋은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고기를 고를 때 가능하면 뭐 생선, 새우, 껍질 뗀 닭고기를 우선하십시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안심 같은 살코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셋째는요. 간식 살 때는 영양 성분표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방 함량이 100g당 5g 미만인 제품을 고르고요. 땅콩버터 대신에 고춧가루나 오이안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네. 기름 조절은 못 먹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정말 잘 똑똑하게 배분을 잘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저녁도 좋고 뭐
1: 내일 아침도 좋고
0: 예. 식사하실 때 냄비에 두른 한 스푼의 기름과 또 식후에 먹는 그 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 사실은 여러분의 지방 통장에서 같은 계좌에서 출금된다는 걸
1: 네.
0: 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 따로따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 배부르고 나면 뭐 케이크 같은 또 다른 배가 있다는데 이게 다른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0: 그것도 이제
1: 똑같은 통장이에요.
0: 그렇죠. 충분히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강은 흔히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지금.
0: 예. 예.
1: 지금부터 해야겠죠.
0: 맞아요. 오늘부터 그 실천을 잘 하시고 작은 선택의 차이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밖에 나가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생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호텔도 좋겠고 기차, 뭐 공중 화장실 불결한 걸 건드릴까 봐 걱정 많으실 겁니다. 네, 일회용 침대 커버나 변기 커버까지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반면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짜로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할 다섯 가지 공공용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은 다들 뭐 개의치 않게 네. 해왔던 그런 하나의 행동들인데 그게 또 어떤 것들은 위생에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바로 그랬죠.
1: 공용 슬리퍼인데요. 우리가 호텔이나
0: 네.
1: 또 뭐 야외 가면은 그런 어떤 슬리퍼
0: 예. 수영장도 좋고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욕실에 놓인 뭐 플라스틱 슬리퍼 생각보다 엄청 더럽다고 합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호텔 공용품 중 위생검사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슬리퍼였습니다. 불과 16.7%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무좀,
0: 네.
1: 예, 그리고 손발톱 진균증의 원인은 바로 곰팡이인데요. 이 곰팡이는 따뜻하고 축축한 욕실 바닥에서 잘 살아남아서 슬리퍼 틈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신으면 피부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바로 또 네.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래요?
1: 근데 이런 것들도 해결책이 참 간단합니다.
0: 어떻게 하죠?
1: 공용 슬리퍼 대신 우리가 일회용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일회용 슬리퍼 뭐 휴대를 하고 샌들을 직접 챙기는
0: 거.
1: 예, 습관.
0: 그러니까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공용 샤워실 바닥인데 슬리퍼가 더러우니까 뭐 맨발로 들어가면 되겠지. 저도 그랬거든요.
1: 맞아요. 예.
0: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호텔 수영장 공용 다리실 바닥은 진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용 샤워실 바닥에서 무좀균이 검출된 사례가 아주 많고 인뇨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적조 사막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네, 한 조사에서 공용 샤워실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조 사막이 발병률은 27%였지만 맨발로 샤워하지 않은 그룹은 1.25%밖에 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샌들을 신고 발에 상처가 있다면 더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핸드 드라이어입니다.
0: 아니, 이것도 그런가요?
1: 네. 네. 드라이어는 뭐 집집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쇼핑몰 화장실에 있는 그 핸들 드라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이 건조기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생각보다 세균 확산기라고 하는데 주변의 화장실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서 가열한 다음 손에 내뿜는데 공기 중에 세균까지 같이 손에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핸드 드라이어를 켰을 때는 30초 만에 배양 접수에 18개에서 60개 세균 침닥이 형성된 반면 껐을 때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휴지로 닦거나 네. 자연 건조하는 게 훨씬 깨끗하다고 합니다.
0: 저는 툭툭 털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네 번째는 공중 화장실의 핸드워시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좋은 건 아시죠? 근데 공용 핸드워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용량 리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기가 제대로 세척 소독되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합니다. 네, 일부 조사에서는 공중 화장실 핸드워시의 세균 합격률이 64.4%에 불과했고요. 네, 물을 섞어서 사용하면 세균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네, 그냥 흐르는 물에 40초 이상 비누 없이 손을 비벼 씻거나 휴대용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자, 다음은 작은 식당의 휴지입니다. 식당에서 입가를 닦는 그 휴지. 제조사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산무 휴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소규모 식당의 휴지에서 대장균균이 검출됐고 형광증 백제나 중금속 여기는 뭐 나비다 비소 네. 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형광증 백제 합격률은 고작 37.5%였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개인 휴지를 준비하거나 휴지에 적힌 실행 기준이 GB20808 중국 식품용 종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 뭐 이제 오늘 또 여러모로
0: 다섯 가지
1: 예, 알려드렸습니다.
0: 또 아주

0: 안 좋다 그랬잖아요.
1: 네.
0: 아, 근데 샤워하러 갈 때 어떻게 자기 거 신발까지 갖고 갈지 정말 고민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좋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1: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이나 네.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작은 하나의 습관에서부터 비롯되고 또 그런 나의 작은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이제 네. 전파되고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매개인들이 이런 작은 어떤 위생 습관부터 지켜나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0: 그렇죠. 네. 깨끗하게 좀 맞아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해삼은 좀 비싼 거로 생각해서 자주 접촉하진 않잖아요. 근데 해삼이 좋다 좋다 하는데 그 해삼에 관한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90%는 모르실 거라 하는데요. 네, 해삼하면 고단백 저지방 보양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죠. 해삼의 색깔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삼도 가끔 네. 네, 뭐 드셔 보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색상이 진한 것도 있고 네. 조금 이제
0: 다른 색깔도 있고.
1: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청색 해삼 외에도 흰색 해삼, 네. 또 보라색 해삼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색깔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색형은 각각 전혀 다른 영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청색 해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네. 타입이죠. 연한 노랑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데요. 청색 해삼의 강점은 바로 타우린과 EPA, DHA 같은 장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삼투압 조절과 세포 보호에 EPA와 DHA는 두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철분, 망간,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소비에 가장 적합한 색형이란 것이죠.
0: 그리고 둘째는 흰색 해삼인데요. 이름 그대로 백자처럼 하얀색인데 매우 드뭅니다. 흰색 해삼은 다른 색형과 달리 나포톡피톤 색소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PA, DHA 함량은 높지 않지만 대신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또 아마존산이나 아라키돈산 같은 지방산 구성이 독특한데요. 또한 흰색 해삼은 아미노산 대사, 항산화 대사 경로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네, 고급 소비재나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에 적합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보라색 해삼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색형인데요. 보라색 해삼은 나프토퀸인 색소가 풍부하고 육질의 색깔이 선명하고 고르답니다. 무엇보다도 영양학적 장점이 뚜렷합니다. 청색 해삼 대비 조단백질 약 23.2%, 총 아미노산 약 24.7%, 사포닌 약 16.0%가 각각 높습니다. 특히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아스파르트산, 글루타민산, 글리신, 알리닌 함량도 청색 해삼보다 23에서 31% 더 높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산 함량은 청색 해삼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즉 보라색 해삼은 고단백, 고아미노산, 고활성 성분의 프리미엄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우리가 해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일단 안정적인 대중 소비, 일상적인 영양 보충을 원한다면요. 청색 해삼을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희귀성과 독특한 색상, 차별화된 리소스에 관심이 있다면 흰색 해삼을 골라보시고요. 또 고품질, 높은 영양가와 기능성을 원한다면 보라색 해삼을 선택해 보십시오. 네, 같은 종류의 해삼인데도 색깔 하나로 이렇게 영양소와 대사 전략이 아주 다릅니다.
1: 네, 그렇죠. 앞으로 해삼 고를 때 그냥 뭐 비싸니까 좋다.
0: 아니죠.
1: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어떤 색이 내가 원하는 영양에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0: 네, 근데 확실히 비싸긴 좀 비싸서
1: 아유, 그렇죠.
0: 가끔씩 예. 한 번씩 큰맘 먹고 사야 됩니다.
1: 네.

0: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앵도를 많이 먹었어요. 옷에다 다 묻혀가지고 앵도물이 될 정도로 먹었는데, 근데 왜 요즘 앵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체리한테 밀렸을까요? 앵도 기억하시죠?
1: 야,
0: 껍질 되게 얇고 말랑말랑하고
1: 시골에
0: 컵에 담아 먹었잖아요.
1: 맞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할머니 댁이나 가면은 또 그 네. 농촌 마을의 마당마다 이 앵도나무는 꼭 있었거든요.
0: 저는요 할머니 집 앵도나무를 다 절단냈어요. 진짜 탐 뜯어 먹었거든요.
1: 그냥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제 앵도 알만 따면은 되는데
0: 네.
1: 그 앵도 가지까지 다
0: 따갔죠.
1: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신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지 할머니들이
0: 싸가지고.
1: 이제 예.
0: 근데 또 시장에 나가 앵도를 팔아도 컵에 담아 그렇게 한 컵 두 컵씩 팔았는데 요즘 보기가 너무 어렵고 다 체리에 밀렸습니다.
1: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바다 건너온 체리가 인기를 끌면서 이 토종 앵도가 우리 곁을 잠잠
0: 네.
1: 예.
0: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1: 그렇죠. 하지만 요즘 체리가 흔해지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물어보는데요. 어릴 적 그 앵도 맛 어디서 먹을 수 없을까라는.
0: 어느 집 앵도 밭이 예. 없습니까? 앵도 나무 있어요? 없어요?
1: 있는 집도 있습니다.
0: 저 좀 한번 예.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앵도 뜯어 먹게요.
1: 근데 이게 뭐 이제 도심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네. 이 앵도가 그냥 눈에 뭐 예전처럼 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시골에
0: 예,
1: 없어졌구만. 예. 문제는 토종 앵도가 아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0: 네.
1: 나무에서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쉽게 상해서 이 먼 곳으로 우리가 뭐 배송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예전에는 앵도 난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한정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과학기술 덕분에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먼저 그 앵도와 체리는 같은 벚나무 과일나무지만 서로 다른 종입니다. 중국 앵도는 무려 3000년 넘게 우리 땅에서 길러져 왔고요. 체리는 고작 200년 남짓이랬지만 과육이 단단해서 운반과 보관에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앵도가 체리를 따라잡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만호홍이라는 품종이 나왔는데 맛도 더 달고 상온에서 사흘 동안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사천 농무대학 연구팀은 촉조미, 촉자미 같은 신품종을 개발했는데요. 이중 촉자미는 과육이 단단해 운반 중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품종이 좋아진 데다 현대 물류 기술도 큰 역할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귀조성 나홍현에서는 앵도를 딴 직바로 급속 냉각하고 특수한 포장 기술을 이용해 보관 기간을 자연 상태의 3일에서 무려 20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시골의 작은 앵도도 전국 각지로 보낼 수 있게 됐고요.
0: 네, 물론 뭐 아직 체리만큼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요, 분명한데 우리 어릴 적 그리던 그 맛이 이제는 단순히 추억 속에만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1: 과학과 물류의 힘으로 토종 앵도가 옛날 시골 특산품에서 전국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과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또 어렸을 때 그 먹었던 할머니 댁에는 새콤달콤한 딸기 맛도 있었어요.
1: 아, 맞아요.
0: 작은데 굉장히 새콤달콤. 요즘은 퐁퐁하게 크잖아요.
1: 예전에는 자연 그대로.
0: 네.
1: 예.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또 기술 인입으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0: 그렇죠. 예전 그 맛이 좀 그립기도 한데 추억 속의 그 맛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로 함께 해봤습니다.
1: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사황 이 두 가지 제품 이제 위에서 5월 17일까지 진행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는데요.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싸지 지금 한 가게 가격이 124원인데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60각을 싸야만이 7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도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접수하는 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40대 중후반부터 눈병은 누구든지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서 알아주는 제품 명사방 지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은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한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왕에는 12각을 싸야만이 12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대활동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야드각에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은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력이 떨어지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에 가서는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서 위험을 초래하는 무서운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서방은 속으로부터 겉으로 21가지 진기약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눈을 건지는 데는 시력이 올라가는 데는 실명을 막아주는 데는 기본 큰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수전 싸지 원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2: 네,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이것저것 먹어도 때 조절에 앉아서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싸지 원약 먹고 있는데 야,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 자체는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준악합니다.
2: 예, 그래서 그렇게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어렵지나든지 어지럽지 않아지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아이 그 뭐입니까 위 그냥 아프고 소화 안 돼서 밥맛이 없고 했는데 지금 위 소화도 잘 되고 밥맛이 있고 안에 맥이 나고 하여튼 여러 면을 지금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아, 이 사회적인 효과가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열렬한 호응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2: 네, 특히 이게 원액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흡수도 영 빠르고 효과도 예, 다른 약에서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예, 가격적으로도 접수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흡수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이게 효과성이 비교적 전면적이죠. 예.
2: 예, 그 이게 뭐입니까? 이게 싸지 원액 먹으면 명서방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게 눈 치료 효과가 특수합니다. 지금 효과까지.
1: 아, 그래요.
2: 예, 네. 눈이 그냥 깔깔하고 침침해서 그래서 눈이 자꾸 비비고 눈이 그래서 빨갛게 충혈되고 했는지 지금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그리고 네. 약간만 봐서 나가 약간만 바람으로 눈물이 줄줄줄 흘려서 그래서 그냥 손수건 가지고 댕기는데 지금 아무리 바람으로도 눈물 나지 않고 눈이 그래서 뿌옇게 펴서 그래서 사람도 의지해 보던 게 그러니까 영 사람이 정신 아예 나고서 막 영 답답하던 게 눈이 맑아지니까 먼 거리에서도 사람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야 정말 사람 정말 사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진짜 행복합니다.
1: 예예 그러면
2: 예, 두 가지 약수고 난 정말 효과를 잘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면
2: 그래, 이번에 들으려면 또 이 우리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활동할 때마다 뭐 예,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2: 예. 이 두 가지 약수 오늘 받아봐서 계속 광고하기 위해서 쓰자 그럽니다.
1: 예,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명서방 논약에 오전 5달 썼습니다.
1: 예.

0: 저는 이게 병이가 좀 중한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예, 진단 받으니까 지금 이 녹내장을 지금 진단받았어요.
1: 녹내장은 쉽게 실명으로 가는 무선 안과 질병 몇 가지 가운데서 앞줄에서는 이런 안과 질병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0: 예, 그때까지 자꾸만 예, 안압이 두문두문부터 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예.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안압이 올라갈 지역이 되면 이게 눈알이 그래도 막 빠지는 것 같고 머리까지 올려 아프고 예, 막 그러면 그런 약 또 뭐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조금 낫고 이랬는데 근데 떨궈연 이야기하면 연다는 건 떨궈여도 예, 그건 쓸데없을 때다 그게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
1: 그러면 이 안압 조절하지 않으면 뭐 눈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고 로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게 문제기가 그거 막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서약으로는 근치 방법이 결코는 수술이 방법이라 하시만 해도 수술은 방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뭐 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후유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수술마저 아무것까지 절제하는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전부 저기 뭐입니까? 내가 몇 달 전에가 또 검사도

0: 저는 아주 원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을 잘 했죠. 이제는 혈압이 온정되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혈압 조절을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이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1: 심장의 기발입니다.
0: 그래서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심장이 지금 편안하거나 그게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게 또 특히 소가 잘 됩니다.
1: 예.
0: 소가 안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소가 잘 되고요. 이래도 면역력이 또 영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오징어나면 찌라움도 감기 와서 병원에 가 뺀디라고 그랬는데 지금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게 또 좋고, 그래도 심한 변비가 있었습니다.
1: 예.
0: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변을 봤는데 지금 변비가 해결되니까 그게 또 많이 좋습니다.
1: 그럼요.
0: 그래도 혈지가 높았는데 혈지도 정사해야 되고요. 그래도 지방가에선 지방가에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예, 예. 그 문제 해결됐죠.
1: 예.
0: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이번에 약을 조금, 약을 좀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그 명사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저희 누나가 시댁에 앉았습니다. 물체가 보는 게 뿌옇게 보여요. 그것도 백내사이도 있고.
1: 백내사입니다, 뿌옇게.
0: 좀 먼데 사람 다 못 봅니다. 앞에 딱 와야 누군가 알지.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겠는가 물어봐.
1: 변호사님 빨리 이걸 선택해 쓰는 게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으셨죠? 방바닥에 머리끼 떨어져도 어디면 떨어진 거 모르고 사람이 코 앞에까지 와도 소리 내야 알지
0: 네,
1: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분들이 이 제품 쓰시고 지금 기본으로서 보호야 단계 뺏겨지고 시력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저는 쌀이 제 누나는 명서방에 네. 주문하겠습니다.
1: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오랫동안 쌀이 원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그래요?
3: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예, 그래 그릇을 얼마 깼는지 모른다. 거기다가 머리가 흐리터분하여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머리 막 터지는 것 같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도 해야 되고 이발이 쓰고 봐서 정말 그렇던 거예요. 첨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친구도 얼마 하고
1: 예.
3: 주사도 땡디라 많이 했는데 효과를 못 봐. 이 쌀이 원약을 그래 쌌는데 어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우선 먼저 어림질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온다.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니까 몸이 헷갈아집니다.
1: 그렇죠.
3: 예, 정신하고 그리고 밤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있네.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명서방에 눈이 나가나 들어가나 눈물이 계속 나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게 안압이 높아서 예 그래서 깔깔해서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게 이 명서방이 정말 쓰다 이 명서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모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 탐복할 정도입니다.
3: 눈물은 싹 가세지고 테두리에 염증이 심하던 게 오전 절반 더 가고 계속 그런 저 깔깔하고 그저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젠간도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계속 능약 써도 정말 약은 좋다 약은 다 써봤는데 이 명서방이 최고입니다. 그래 예. 두 가지를 다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아무튼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식후에 그리고 싸지원약은 식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배합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효과는 이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분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비계동으로 몸이 수술했댔어요.
1: 아, 예.
4: 예, 예 그 수술하고 나니까 몸이 더 허약해져서 눈을 내리나면서 다소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이 가래에 그래서 숨이 올라야 하고 숨이 가빠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밥 맛이 없고 소화이 되고 해가지고 위도 안 좋습니다구나.
1: 예.
4: 그래서 소리 사지고 내고 약 맞서지 마고 사지고 내고 먹으면 기력도 보충하고 또 이렇게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사지원에게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 데 쓰는 예. 게 제일 이상적일 겁니다. 예.
4: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 중사이다. 밥맛이 돌아서고 맥이 제거되면서 감기 다소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기침이 너무 심하게 아이 한단 말이 옛날처럼이 그래가 내기 나고 식사도

0: 잘하고 하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용서 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호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네, 먼저 관광 정보입니다. 올절 연휴 해민 공연의 일환으로 연결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알심들여 창작한 조선족 민속 풍정시화 사계절의 노래가 5월 1일부터 2일까지 연결시 문화관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정취를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으며 연결시의 문화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결 문화관광의 명함으로 자리 잡은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어 남해는 운남 영상, 북해는 사계절의 노래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혁신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적 신미를 융합해 가무의 고향 문화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절액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5.1절 해민 공연은 연결식 생활 방식을 주제로 사계절의 맥락을 긴밀히 에워싸고 진행됐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을 골자로 현대 무대의 과학기술을 날개로 장고춤, 상모춤, 부채춤 등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널리 애창되는 곡목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황홀한 상모놀이의 색동띠, 장단에 맞춰 울려퍼지는 장고소리, 애절하고 감미로운 민요선율은 현란한 조명과 몰입형 예술, 무대 예술과 어우러져 연면대제 사계절 아름다움과 조선족 대중들의 절박한 정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해민 공연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민속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조선족 문화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계절의 노래는 앞으로 상설 공연 체제로 전환되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연결시 문화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 민속문화 체험을 선물하며 사계절 내내 풍경이 있고 언제나 즐길 거리가 넘치는 연결만의 새로운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관광 정보였습니다.

0: marriage. Hola, hola.
1: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레고.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훈춘시에 있는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나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 제일촌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네, 훈촌시에 있는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대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나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 제일촌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이런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내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 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 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어딜까요?

자, 세 번째 문제.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연변 농심광천음료수 위원회사가 생산한

0: 농심, 백산수, 천은 광산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 식품 품평회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네 번째 퀴즈. 연변 농심 광천 음료수 유연 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 식품 품평회에서 특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생방송 시절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1: 그 첫 번째 거는 방천선.
0: 네.
1: 두 번째 권명씨.
0: 네.
1: 세 번째는 강소성.
0: 네.
1: 네 번째 질문도 잘 못 들었습니다, 굉장히.
0: 농심 광천수 음료수 유한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1: 농심 광천수. 안도현이라고 합시다.
0: 안도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예계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훈춘시에는 중국, 조선, 러시아 세 나라와 맞대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여제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산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제일촌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네, 전화 건의받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1: 네. 첫 번째는 방천선을 합니다.
0: 네, 그래요.
1: 네, 두 번째는 곤명.
0: 곤명.
1: 곤명.
0: 네. 네. 세 번째 문제는?
1: 세 번째는 강서성을 합니다.
0: 강서성.
1: 네.
0: 네. 네 번째 문제는요?
1: 네, 이건 안도현 같습니다.
0: 안도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네. 수고하세요.
0: 수고하세요.

0: 자, 두 번째 퀴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다음 번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맞습니다.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1: 첫 번째는 예, 박선이라 하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권명수.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0: 네.
1: 네 번째는 그 안덕희 장군은 누구나 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문제는 저기 뭡니까? 첫 번째는 방송 첫 네. 시간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가 이렇게 여름에는 이 장발상 가이드 하고 이 겨울에는 곰냉시가 하는데 이것도 예,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래서 이건 알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르겠고 네 번째는 안도현.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두 분이 이제 그 뭔가 네. 야, 네, 이것도 예, 못 맞추고 그날에 잠이 안 없대요. 문제글쎄 네. 한국도시 최대 한국도시 우리 딸이 저기 뭔가 천진대학 필요하고 지금 천진에 있습니다.
0: 아, 못 맞추고. 아, 그랬군요.
1: 예, 선생님 네. 항상 이런 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희 프로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예.
0: 네. 자, 세 번째 퀴즈는 남강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세 번째 퀴즈였고요. 네 번째 퀴즈는 연변 농심 광천 음료수 유한 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 식품 품평회에서 특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조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이렇게 모두 4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생방송실 전화를 통해서 정답을 또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계속해서 또 다른 분들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열려져 있습니다.

자, 퀴즈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훈준시에는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의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제일촌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이런 문제인데, 정답은 바로 방천촌입니다. 동방제일촌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는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훈춘시 도심에서 출발해 두만강을 따라 동남 방향으로 약 60km 내려가다 보면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끝자락쯤에 위치합니다. 방천촌은 동해와의 거리가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해발이 낮은데요. 방천촌의 해발고는 5m에 불과하며 우리 성에서는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두만강 하류에 자리한 방천촌은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의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는 기러기 울음소리는 삼국에 들리고 호랑이의 포효는 새 국경을 울리며 꽃향기는 새 나라에 퍼지고 웃음소리는 새 나라에 전해진다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짧은 표현 속에서도 이곳의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 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는 바로 곤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 차마고도가 있는 곳. 우리나라 남서부 운남성은 말 그대로 구름이 지나는 남쪽이라는 뜻으로 사계절 내내 온화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해서 봄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성으로 越남, 미얀마, 라오스와 인접해 있는 데다 26개 소수민족이 있어서 신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려강, 샹그릴라, 옹룡설산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운남성은 풍경만큼이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지닌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성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해발 1900m 위에 솟아난 도시 곤명은 늘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공기가 맑고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곤명은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천혜의 관광 도시입니다. 또한 越남, 라오스, 미얀마와 접해 있어서 동남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볼거리가 매우 많은 관광 도시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정답은 바로 강소성입니다. 남경은 우리나라 동부에 위치한 강소성의 성 소재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한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장강의 중하류에 위치했으며 이 강을 따라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6대 고도 중 하나로 강남 지역의 핵심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경은 전반적으로 구름과 평야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도시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평탄하지만 주변에는 낮은 산과 언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산은 남경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448m의 산으로 역사적인 명소와 자연경관이 뛰어납니다. 현무호는 남경 도심에 위치한 대형 호수공원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합니다.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였죠. 연변 농심광천음료수위원회 회사가 생산한 농심백산수 천연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상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식품품평회에서 특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조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안도현입니다. 네, 2023년부터 농심백산수 천연광천수는 4년 연속 두 대회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농심백산수의 품질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음용수 분야에서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브랜드의 뛰어난 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단행간 안도현은 천혜의 천연광천수 자원에 힘입어 선후에 9개의 유명 기업을 유치하고 14개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농심백산수의 이번 수상은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가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게 했으며 안도의 량질의 수자원과 우수한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미루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행을 일탈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일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상과 여행의 규량이 잘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을 통해 얻는 행복도 일상이 무리 없이 잘 운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매일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하겠다고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전지양,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국제간호절입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 환자들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모든 간호원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감사를 전합니다. 5월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간호원들의 따뜻한 미소를 담은 노래, 요경 작사 강연중 작곡의 5월의 꽃을 모든 간호원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도 더욱 깊어지죠.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보내드립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담았는데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동이가정을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흐르는 강물은 세월을 씻고 그 강물 따라 우리 기억 속 고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도 고향의 모래톱과 갈대밭이 그리워지곤 하죠.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향의 강변으로 잠시 그 시절의 그리움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여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페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혈배강,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반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리거나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여기다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10세트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은 난 싸겠다.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우리 그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장뇌통하고 정이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네, 이 장뇌통은 주약의 장도하고 뇌를 건강하게 한다. 이래서 장뇌통이라고 나온 겁니다. 예, 특히 이런 변비라 믿건 설사람하거나 위장도의 유익균 76가지를 다 보충해주기 때문에 위장도를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뇌신경수복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정이미로방은 주약이 중초가 막해서 숨이 찬 분들한테 특별하게 좋은 겁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던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특히 여러 곳에서 이런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잘 못 받고 또 어떤 데서 치료해가지고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졌고 뭐 중제프라며 왔거나 또 뇨실금이라며 점점 더 심해지거나 요추관 반 돌출 이런 질병 치료하느라고 갔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집에 와서 원래는 걸어댕기는데 집에 와서 위생실 출입도 개댕길 정도로 제한테 지금 찾아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치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럼 무릎관절 이런 질병으로 해서 치료하다가서리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서 막 절뚝절뚝 댕기면 집행일 지포야 하고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

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뇨병원은 대부분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불순의 당뇨병 왔습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유죄랍니다. 근데 유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직접 우리 이세니가 몽땅 자기 공작 못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률이가 천만분의 1이나 되겠는지 이렇습니다. 중의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이거 유죄랍니다. 예, 제가 어떤 웃은 소리를 받는가 하면 들었는가 하면 완전히 뭐 이 여성분은 자기 가족에 당뇨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가서 거기 시집가 가지고서리 남편 집에서 밥 해주는 거 먹고 이러면서 남편 집에 몽땅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 집에 그걸 유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음식 습관에서 유전받은 게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거나 유죄입니다. 이랬거나 영 우습죠. 자기 집에는 뭐 가족이 하나도 당뇨병 환자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유죄라는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절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김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뇨병이라 한다 할 때는 급성 합병증이란 게 있고 만성 합병증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본신은 우리 평상시에 혈압약을 잘못 잡숴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 이세니가 파괴된다, 손상받는다. 외부의 이런 걸로 인해서 손상받는다. 그럼 무조건 당뇨병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걸리기 전에 전조증상이 뭐인가? 먼저 간부터 나빠집니다. 어제 그런가? 이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액 속에 원래는 당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혈액 속에 당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 소모해버려야 되죠. 사람이란 거는 살아있는 동물인 한 꼭 당분이란 게 필요됩니다. 당분이란 거 제가 말한 당분은 꼭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대구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달달한 거 먹지 마라. 이 틀린 겁니다. 어제 틀리다는 거. 우리 당분은 거슬러 달달한 거 당분이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상시에 인공당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공당입니다. 뭐 딴 거에다 그 당분 가득이었거나 지금 어린 애들이 먹는 음식에 당분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이런 당분은 입에 들어가서 입만 속인 겁니다. 입에서 달달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기술은 인공당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쇠안으로 변합니다. 쇠신 기술로 변합니다. 쇠안이란 건 오히려 이런 암도 초래할 수도 있고 습기란 많이 낄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동맥경화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안이란 건 간을 해칩니다. 우리 그 일정하게 쇠안한 거는 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어쇠안, 너무 쇠안한 게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간이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당분은 뭐인가? 저당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가 진짜 달달한 겁니다. 입에서도 달달한 맛이고 안에 들어가서도 달달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절대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당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찡하면 뭐 달달한 건 먹지 마셔. 이러면 사람 본신이가 원래 근육조직이라며 당분이라며 들어가야 사람 맥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양이라는 게 뭐인가? 지금 많은 중이들도 음양에 대해서 이거 분간할 줄 모릅니다. 어떤 게 음인가 어떤 게 양인가 분간 못합니다. 인쉬 양쉬 이것도 제대로 분간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 인쉬는 어떻다 양쉬는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는 건 다 보이는 게죠. 그거는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서리 내 몸의 이런 그 건강을 결정하지 말라. 이게 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황제내경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현대 약은 죽은 사람 놓고서리 해부해서 이런 수치

0: 지시를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산 사람 놓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라는 거는 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거는 음이고 보이지 않는 거는 양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예, 우리 남편과 내가 혈배강을 어제는 부나 오래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약은 예, 다른 약과 달라서 예, 작은 세포로 되었고 또 명약으로 다 되었고 예.
0: 네.
2: 질배염행 의학 전문가들이 몇십 년간의 연구로 예, 림상을 거쳤나는 약이고
0: 네.
2: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예가는 한 것처럼 예, 좀 극히 작은 분자라 제조돼서 예,
0: 네.
2: 효과가 약효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0: 네, 500달러든지.
2: 예, 500달러든. 특히 우리 남편은 예, 선생님께 가서 배웠지만 예, 심장 주자를 하라는 병원이 말 듣고 선생님께 가서 배웠는데 선생님은 예, 주자를 해도 된다 할까 그 말씀이 어찌나 고마운지 그래가는 혈배를 강을 집가다 이렇게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워낙에 혈압도 높았습니다.
0: 네.
2: 예, 심장 주자는 둘째고 예, 혈압이 높아서 그냥 장야패를 먹으면서 예, 장야기라는 게 친척 집에서도 그렇고 모두 말하는 게 장야패를 자꾸 먹으면 예, 선을 자극해서 그다음에 영 노덕질환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러니까 너무 먹을 수도 없고 그게 혈압 떨어지는 거 어찌겠습니까?
0: 네.
2: 무슨 대책입니까? 근데 예, 지금 이 혈배강을 쓰면서 예, 여기 또 혈압 낮춘 약자가 직접 들어가고 급한 예, 예 급한 약 급한 병을 다 치료할 수 급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예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선생님이 말씀과 딱 갔을 때다 점차적으로 예, 이 장애패를 아이 잡살도 이뤘을 때다 혈지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심혈이 항상 낮았는데 이 혈배강을 예, 정말 선생님 얘기처럼 이래 딱딱 예, 중요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 다 편안해졌습니다.
0: 네.
2: 진료도 제대로 됐고 맥이 오고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예, 악명이라 영 많고 비위도 나쁘고 영 고생했는데 정말 이 혈배강이 우리 집 우리 두뇌 위를 정말 사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그 고대 친구가 정말 묘합되다. 예.
0: 네.
2: 나도 관절도 많이 심했는데 선생님 그 염무 아까도 막 염무전 날에도 말했지만 예, 세 가지를 다 쓰고 그다음에 예, 친구를 한 사람이 24번씩 맞는다니까 친구를 맞으니까 정말 관절도 많이 좋아지고
0: 네.
2: 악몽도 없어지고 비위도 좋아지고 소변이 그리 쌌던 건 언영 없어지고 예.
0: 네.
2: 그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사실은 우리 친구료법이라는 예. 게 고대로부터 네. 내려온 게인데 12번이가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번은 공고 단기를 꼭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공고 단기를 거친다면은 그 다음에 이 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환자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이 혈배강이 뭐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다. 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어제서 그런가? 우리 이거는 예, 생명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인데,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500달러든 이거는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처음으로 중약제에서 이렇게 500달러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작은 분자일수록 모세 혈관까지 다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혈전. 예, 방콸, 예, 이런 것들로 녹이면서 방콸 생긴 그 혈관 내벽을 또 수복해주는 이런 약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혈압약을 어째 자꾸 끊으라는가. 서약의 네. 혈압약의 그 설명서를 쭉 보세요.

0: 예, 그렇게 되면 이런 혈압이 오래 들으실수록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자꾸 다리가 붓기는 증상도 나타나고 시력도 점점 못해집니다. 간이 나빠지면 눈이 나빠지는 게죠. 그래서 예. 혈압은 별로 공지하는 같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적감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 어떤 혈압약들은 오래 쓰게 되면 이런 간이라면 해체가지고 마지막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뇨병이었는데, 아, 난 불쌍해 당, 혈당이 높다. 그럼 또 병원에 가서 또 당뇨약을 또 써야 되죠. 당뇨약 부작용도 엄청 셉니다. 이도수란 부작용 엄청 세죠. 그래서 원래 당뇨병 없던 게 당뇨병도 또 생기고 이것이 기실은 마지막 가서 점점점점 증상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 최종의 이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어서 직접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우리 혈배강 가지고 혈압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가 똑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약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노폐물을 제로 배출하는 위 두 가지 약 조합에서 또 육세용지가 들어가니까
0: 맞습니다.
1: 환기, 습기, 그 다음에 독을 밖으로 배출한다는 이 약, 이 얘기가 딱 맞습니다.
0: 네.
1: 모든 증상이 모두 개변되고 치료되고 완화되니까 정말 정말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몇 가지 이래 알선한 몇 가지 약 먹으니까 지금 날마다 영영 기분도 좋고 병이 이렇고 밥 잘 먹고 그러면 잠 자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잘 걸고
0: 이보다 더 좋은 게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이 뭡니까 개변되고 치료된 건 많지만 시간상 이 말 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 그리고 건신고 풍충당이 세 가지 약을 다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나는 이전부터 광선병으로 진단받고 자꾸만 숨이 차고 온몸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마음대로 못 굽혔습니다.
0: 네.
3: 재고 일어나고 그리고 목이 아프고 어깨도 뻣뻣해 나면서 경축 통증이 경축이 심해서 제대로 밤도 못 잤습니다.
0: 네.
3: 이래 못 먹고 저래 못 먹고 그리고 경력도 안 되고 혈압도 혈압 올라간다면 어떤 병원도 가고 어떤 또 하루에 혈압 세 번씩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그, 지수환도 먹고, 예, 청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 가면 좀, 효과 보겠는가, 병원 당겨봐도, 예, 정말,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게, 날에 남아다,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구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듣고, 혈배강을 먹기 시작하고, 세 가지 약 먹는데, 야, 정말, 예, 선생님, 정말 용합니다.
0: 네.
3: 이 약도 예, 내게 맞지만 해도 예, 이 어느 약 나와서 이 세 가지 약 어느 사람이 다 맞을 것 같고 그 선생님 특히 친구가 정말 특혀 정말 친구를 따른 전 연변에도 선생님 딸이 이사가 있을 것 같답니다. 이 친구
0: 밤에
3: 야 정말 친구 정말 따른 나는 이 친구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아니 세 가지 약 그 친구도 하고 하니까 아, 혈압도 조절되고 혈압적 약도 아예 먹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 소화도 잘 된단 말입니다. 벌써.
0: 소화 잘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잠은 잘 잔단 말입니다.
0: 예, 예.
3: 예, 그 허리를 못 굽히는 게 지금 뭐에 예, 아, 뭐, 마음대로 허리를 예, 이렇게 막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0: 아, 꾸꾸하다 생기시면 유연해졌죠. 예, 예.
3: 예, 나로내지면 허리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0: 예, 예.
3: 아, 정말 이 혈배강이 아줌마 전형약자고 700명 이하 박사들이 연구한 내약이 두께약이 정말 다르긴 다릅니다.
0: 네.
3: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효과 볼까 신체가 좋아지니까 벌써 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게 눈이 벌써 맑아지게 이 뭐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면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벌써.
0: 그렇지. 예. 예.
3: 네. 벌써 정신하고 달아댕긴다 말인데 예, 확실히 알긴다 말인데
0: 네.
3: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계속 예, 선생님 친구도 또 하고 예, 이 세 가지 약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좋죠.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하고 건신고 한 대 같이 있습니다. 저는 당뇨 종합을 위해서 머리가 흐릿한 번하고 혈압 혈당 혈압 조절이 바로 아이들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저탕약은 다 써보고 첨약도 좀

0: 밀방도 다 써먹고 한 것도 아이들께다 혈탄 이래야 하고 혈압 이래야 하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그저 딩딩붓고 나체들이 어님이 얻어맞은 것처럼 딩딩붓겨서 이렇게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게 이 두 가지를 한시에 같이 있으니까 예. 효과도 얼마 빠르겠습니까?
1: 예, 예.
0: 그, 혈압 조절이 정상되고, 혈탈 정상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나, 밤잠 잘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합니다. 지금 걸음도 5,000보씩 걸고 댕깁니다.
1: 네.
0: 몸이 해갖고 생명을 찾은 것 같더랍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나도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관심병은 주자로 둘한 사람입니다.
1: 네.
3: 그런데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항망하고 놀라고 이래서 주신관을 어디 땡기나 가족 땡기든지 이 혈배강 쓰면서부터는 주신관 안 가족 다녀도 됩니다.
1: 아. 우리 네, 혈배강 그렇죠. 쓰게 되면이 우리 심장 수지한 사람들이 어베사타이라며 그다음에 또 아스피린이라는 리비걸레이 이런 약들을 타진가이라며 평생 달고 있어랍니다. 그런데 이런 네. 약들이 사람이 그 몸에 엄청 해롭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얇아집니다. 혈관이 쉽게 터지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약들은 신장 쇠질환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잡수는 데서 그 주자한테 혈자 아예 끼는 게 아닙니다. 제한테 찾아온 분들도 주자라면 3개, 4개 한 사람들도 후에 가서는 또 거기면 또 거기 깨가지고서리 또 주자를 바꿔라 주자를 더 해라 예 오전 연세 많아가지고 난 더 못하겠다 이런 분들 찾아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 쓰게 되면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고 혈배강 본신이가 혈전을 막 녹이고 그다음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도 선생님 말씀 듣고서 이거 다 끊었습니다.
1: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3: 그래서 피리라. 그래. 지금 영 정말 편안합니다.
1: 네, 예, 그렇죠. 예.
3: 적게 먹으니까 그래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1: 예, 이번에 활동이 제일 좋습니다.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은 안 딱 안 맞겠다 이런 분들 또 혈배강 10곽 더 드립니다.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먼저 지방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서약을 쓰게 되면 꼭 가이 나빠집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약의 독성 무서워하는데 서약은 매일마다 거기서 시간 딱 되면 그거 시간 어길래야 어길 수 없고 거기서 매일마다 먹어야 됩니다. 기실은 서약의 독성이 더 무섭습니다. 서약의 독성은 몽땅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서약 하나를 먹었다 혈압약 하나를 먹었다 하게 되면 이 하나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약의 독소는 쉬지 않습니다. 인차 나갑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우리 생명 가진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약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체 내에서 기껏해 10시간 있다가는 다 나가버립니다. 예, 잠복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내가 아스피린 먹는다. 매일마다 뭐 리비걸레 이런 거 먹는다. 또 혈압약 매일마다 달고 있는다. 이 독소가 간이가 점점 나빠집니다. 처감이 말씀드렸죠. 간이 나빠지게 되면 무조건 당뇨병 옵니다. 지방간부터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도 어떤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말하는 게 뭐 한내건에 지방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실에는 지방간이라는 게 간경화 간암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이런 질병입니다. 간세포하고 지방세포가 지금 융합됐는데 그게 왜 괜찮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벌써 지방가 있다 한다 할 때는 발빨 치료를 다 그 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안에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특히 우리 양간민무 하는 이런 약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우리도 휴대강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예, 우리 둘이 다 부부가 쓰는 게 예, 지금 그래서 도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우리도 약이란 약은 다 써봤습니다, 나는.
1: 네.
4: 약이란 약을 다 써봐도 어째 낫지는 않고 점점 어째 계속 더 하더라고요.
1: 그렇죠.
4: 예, 그래서 그리고서 정말 어서는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들 건담에는 찾아가서 진단받고 친구도 하고 이런 게 야난 좀 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4: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막 집 거기서 어지러워서 거기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야 집이고 깍구왕지로 하며 돌아갈 때면 정말 바쁘게다 막 미스미스 하고 소리.
1: 네.
4: 예, 그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항상 후들후들해서 그런 무슨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도 놀라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 대단해졌습니다. 좀 사람들이 내가서 예, 좀 사람 만나는 거 영 겁이나 했습니다. 나도.
1: 그렇죠.
4: 우울해서 예.
1: 네.
4: 내 선생님들 찾아갔을 때도 그래 땡까 말도 못하고.
1: 그렇죠. 예. 이게 예. 지금 많이 활달해졌지 않습니까?
4: 예. 예.
1: 네. 옆에 네. 환자들과도 네. 얘기도 잘하시고. 예.
4: 맞습니다. 네, 이게 다 선생님이 덕분에 이렇게 친구 치료를 받으며
1: 네.
4: 그런 힐대강 쓰면서 입김에서 내 이런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나도 어님에서 좋다는 약은 병원 댕김에 뭐 그 어님의 뭐 광고약이나 뭐나 여러 가지로 많이 써봤는데 현재 네. 잘 알맞더라 말입니다.
1: 네.
4: 예. 그런 게 이번에 이김에서 이런 좋은 효과를 보고 머리 에서도 예, 땀이거든. 딱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말인다. 예.
1: 네.
4: 예, 그러면 숨이 차고 이래면서 아이 집에 올라오는 것도 정말 예, 승계를 뭐서 높지 않아서
1: 자꾸 쉬면서 있어서. 올라가고
4: 예, 벌벌 기다십 재고 억지로 막 지내 바빠서 예,
1: 맞습니다.
4: 예, 어서는 예, 한 열 군 물건은 메이고 살듯 씽씽 올라온다.
1: 네.
4: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지내 정말 소화해야 되고 내 틀아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4: 예. 예, 내 물을 먹어도 막 소화해야 되고 지내 먹지 못해서 약은 한숨씩 주워 먹고 이랬거나 예, 정말 바쁘대다 그랬던 게 내 지금은 우선은 예, 밥도 잘 먹고 나니까나 예, 맥이 나니까나 예, 정신도 용달랍니다.
1: 기실은 요 그 우울증에 이 예. 우울증 번신은 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계통 질병이라는데 이것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음양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실은 사람마다 다 똑같게 서리 음이란 거는 보이는 겁니다. 뭐 눈이 있고 코 있고 무슨 근육이 있고 그런 심장 있고 혈관 있고 이렇죠. 그러나 네. 내가 맥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정신상에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런 생각이라면 할 수 있는가 남과 말하기 싫어 이게 다 우울증 증세죠. 이 네.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이게 신 이거는 몽땅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양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모자란다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옛날에 무슨 뭐 크게 놀랐거나 뭐 자사고 난 거 봤거나 그래가지고 충격받았거나 이럴 때 이 신이란 게 심장 안에 딱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틀로 막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우울증 증상 어떤 사람 정신분열증이랑 오거나 癫신이랑 오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현상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우리 중에서 약을 잡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안에 그 37분 전주청판, 천화분,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처방, 몽땅 신경계통, 이런 선, 이런 데 관할해 주는 게죠. 이거 있는 거 쓰면서 쓰기 전에 꼭 뭐 잡숴야 되는가 하면, 생달걀 안에 그 노란 자시마, 꼭 잡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무슨 거란가 하면, 시향, 그러니까 무슨 이 생김새가서 우리 병 말하는 건데, 이 생달걀 그거는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허공에 뜬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잡수면서 잡수게 되면 예, 이런 우울증이랑 다 해결되는 게죠.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 같은 산. 그 속에는 정겨운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운인의 병풍산.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의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단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영란 조각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여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박선영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앞으로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채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용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 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축구 갑급리그와 동북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과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의 홈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 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의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산업의 심층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도시발전을 추동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며 소비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융합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류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합리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류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2: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

0: 변 주인은 공청단 활용 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 나누기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 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리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1: 교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소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 수행,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 준비, 기층 성장 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소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적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혁명 초심을 느끼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양을 받았습니다.
2: 4월부터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역정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줬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들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세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윤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애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토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지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줬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사업일꾼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전신사계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0: 손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관리에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의 최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전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상강중의관 체인점 그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0: 두께 우대 활동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주는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여섯 곽 살 때 다섯 곽 사시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1,96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곽 살 때 열두 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열여덟 곽을 사실 때 스물네 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분들 이 우대 활동 변하기 전에 또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대가 아주 좋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우리 계속해서 사시는 분들 또 새롭게 사시는 분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약품 중에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에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권위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유일한 약재로서 우리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요리 이런 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어떤 증상에 비해서 음양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 제일 빨리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곡이 우리 지금 동충하초가 나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지금 소개라고는 동충하초 발효유무는 나곡이 것인데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효하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매, 피모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글래 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예.
2: 예, 나 동충하초 발효균 먹고 있는데 야,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입이 말라가지고 그저 그만 물 먹어도 자꾸 마르고 돼서 내 간거야.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많이 아이 됐을 때다. 걔 보면 이 약 먹었는데 아 며칠 안 먹었는데 이렇지 않을까 그랬어요.
0: 맞죠. 예.
2: 아,
0: 예 맞습니다.
2: 정말 좋은
0: 예.
2: 약입니다. 그러고 예, 밤에 이렇게 자자고 예, 불 죽여 놓으면 점점 정신하면 자꾸 돌아놓고 돌아놓고 해도 잠 들지 못해가지고 영 액독 됐습니다. 정말. 그래 방법 없어요. 잠약을 다 싸다에 먹고 아이 먹자 해서 자지 못할까 먹었는데 이 발효분 이 저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요즘 그 약 아이 먹어도 그저 너무 잠이 훌든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아,
0: 예.
2: 잠 들지 못해 여기 애 똑댔는데 내게 야 이 약이 정말 내게 맞는 약이다. 소소한 예 그저 약 먹으면 예 며칠 가면 거기 이나 이럽수지 이럽수지 정말 이렇습니다.
0: 맞죠. 예.
2: 그리고 예 섭외 찾아가지고 센 낮에도 예 그저 말이 안 나가네. 밖을 나가자면 별로 섭외 말아본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이거 어찌겠는가 또 섭외 보고 나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좋은 약이 있습니까 글쎄 야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이 그래요 예. 깜빡깜빡해서 정말 친해올까봐 인상문 홀 열고 뒤에 내 무수고 내자고 이랬는가 안 샜어서 국민하고 꺼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냉차에도 나가되 나 뭐 가지려 나왔던가 두루두루 이랬고 정화의 열쇠도 예, 그저 가지고 나이가 또 남 집에다 뒀던 거 가지고 와 열고 예, 멸치도 캐놨던지 아이 캐놨던지 또 다시 돌아보고 이런 그것도 예, 깜짝깜짝 이렇습니다 정말
0: 맞습니다 야. 머리에 피 공급이 잘 되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꼭 해결됩니다
2: 아, 그래, 예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내 양로원에 가볼까 예 지내 와가지고 지내에 정말 그런 아내들 볼까 예 기땅 맥히 오나 이 지내 하면 어찌겠는가 내 그 차에 누기 말한 돈 말하는 게 치매 약이 좋은 게 있다고 먹으라고 이랬대다. 근데 내 약 먹어볼까 예? 이 깜빡깜빡한 게 이렇게

0: 있으니까 치매 비료 빼겠습니까?
1: 맞습니다. 아유. 예. 예.
0: 네, 그제 선생하고 문의하고 약 먹어보자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으니까 이렇겠지?
1: 아니,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물이 비공급이 안 될 때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요 뇌량이 쫄아듭니다. 쫄아들게 되면 우리 그 지금 치매랑 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아직 치매가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0: 어, 예.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나이 80 넘을까요? 그게 무섭단 말입니다.
1: 맞죠. 예.
0: 예, 무섭은 예. 게 부유하고 치매하고 이러면 사람도 모르고 죽지도 않으면 내가 딱 죽음 이러면 돼 죽지도 않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1: 예, 그렇죠. 예.
0: 정말 예. 그 어떤 나이 먹을까? 이 큰 근심입니다. 걔 나이 보면 이 아구야 내 정말 선택 잘했다 이랍니다 정말
1: 맞습니다 예
0: 니가 이 그 그런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쌌는데 너무도 좋아가지고 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중 이 약만 먹겠습니다 정말이
1: 그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예
0: 네, 아침에 한번 먹지 부담이 없지 어쩐 80 넘을까요 약 먹기도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네, 그러니까 어쩐 이거 나는 그제 내 아들과 야 난 이게 얘기 내게 맞는데 나 어쩐 죽을 때까지 이것만 먹고 살겠다 웃어 죽겠어
1: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고맙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예, 선택 정말 잘했습니다. 맞죠.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동풍화초는 몇 년 된다 쓴 지 오란다. 이전에 이 동풍화초 쓰기 전에 저는 아,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병원 가보니까 이 심장하고 폐 동시에 아이도 없고 특히 이 폐는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체질도 약한데 무슨 수술까지 하면 잘 생각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냥 수술은 싫고 해서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자고 정말 병원 약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중의원에 중약으로 그리고 이 광고에서 나오는 뭐 좋다는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치료도 못하고 점점 더 합디다. 그러다서 이 선생님들이 그 동풍화초 강의를 동풍화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3년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 동풍화초를 써보니까 이 동풍화초는 정말 4,500m 이런 높이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풀로 자라는 이런 아주 진귀한 약물이고 또 특히 발효한 약물 다른 약으로 발효했다는 약이 그건 못 들어봤는데 이 동풍화초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보고 이렇게 그 진귀한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약물이 예. 동풍화초는 예, 다른 약물에서 없는 이런 약물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많이 치료하느라 해도 치료 못했는데 이 동풍화초에서 치료하니까 정말 아주 정말 진지한 약이고 특히 나한테는 정말 네,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1: 예.
3: 네, 그리고 이 지금 동풍화초 저는 저 3년 남았었는데 동풍화초를 쓴 후에는 이전에는 아 감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픈 것도 없고 니가 지금은 이 몇 년 동안 감기에도 안 걸렸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자리 잘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아주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풍화초로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경제상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3: 특히 동풍화초 이 한 가지만 먹으니까 이전에는 치료 안 되니까 또 이 약 먹고 아이 되면 또 다른 약 또 하고 또 싸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을 썼지만 치료도 못했는데 지금은 동풍화초 한 가지 있으니까 난 먹기도 편하고 치료가 정말 잘 되고 하니까 나 정말 아주 정말 진지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3: 저는 예, 어떤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아픔에 살았어도 이렇게 좋은 약을 만나보기는 생각 바뀐다.
1: 그래서 선택 잘해.

0: 있죠. 예.
1: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이래서 계속 열심히 예, 쓰려고 생각합니다.
0: 예.
1: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 초발일금분을 쓰신 분들 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약이란 것이 100%로 어느 사람께나 다 맞는다고 말하기 바쁜데 근데 내가 먹어봐서 나의 병이 나아진다게 되면 우리 가격을 떠나서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충하 초발일금분도 우리 처음에 사실을 하던 분들 좀 비싸서 내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안 되니까 동충하초를 지금 선택해서 쓴 이후로 또 복용한 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또 그 인정하게 되고 그냥 복용하게 되고 그냥 얘기 들었지만은 우리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또 불편한 감도 얻게 되고 또 아주 그 이런 효과를 많이 보는 제가 그냥 얘기 들었지만은 우리 지금 치료 가치가 없다고 했던 분들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하셨던 내시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균분을 쓰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균분 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런 의료 활동 가운데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 가운데서도 제일 누구나 또 우리 그 우려가 많은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균분이 우리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세계 계단이 있게 되는데 이 단계에 우리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우리 첫째 계단은 체능이 회복기로서 정력이 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좀 큰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이런 계단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또 고달프게 이런 보내던 분들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체력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물러나고 가장 명확한 특징은 신장이 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맥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내가 먹어서 비상유가 좋게 되면 기를 만들어주는데 이 기를 저장하는 것이 신장 콩팥입니다. 그런 신장이 기부족으로 인해서 출현하는 우리 심신이 필요하거나 맥이 없다는 분들 모두가 기부족이 오는데 이런 기부족이 있던 분들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나게 되고 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그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싫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자기로 땀이 몹시 나거나 식욕감퇴 그게 일반적으로 소화계 등에 문제가 나는 분들, 특히 위축성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욕감퇴가 났던 분들, 근육이라든가 여이면서 맥이 없고 허리가 시클고 다리가 나른해 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동충하초 발현염은 비장을 건장하게 하고 신장을 요약하게 하면서 신체가 잃어먹은 이런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가 있어서 맥이 날 수가 있고 신체 기혈 부족을 신속히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나를 동통해서 봐야 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난 예약 쓰기 전에 기억력이 너무 나빠갖고 뭐나 책이 적어두고 지제는 이내 몰랐습니다. 뭐 물건 싸다도 쓰고 싸다 어디다 어떻게 보관해줬다 무슨 어찌했다 예. 그리고 예 그저 옆에 사람과 예. 무슨 말을 하고도 예. 말한 것까지 자꾸 한말도 반복해 얘기를 하세요.
0: 그렇겠죠. 예.
3: 그래서 예 시달 살라가도 예. 값도 치르지 않고 그 자리에 떠나서 갈 때도 있고 물건 거기다 두고 올 때도 있고 집에서도 예 뭔가 비상을 뭐 가지라 무슨 가지를 내왔다 어쨌든 비상을 간산서 군이라고 전기 주업을 하려니 어떻게 전기 다 뽑았던 거 어쨌든 거 이래니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얼마나 안 쓰니까 이런 게 벌써 해결됩니다.
0: 맞죠. 예.
3: 영도와 좋습니다. 기억력이 기도 뽑고 뭐나 책에 적어도 안 된다. 적어도 아주 전화 아무라 이래 안길래 여러 사람까지 다 화나게 안다. 예. 이렇게 더
0: 머리에 피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꼭 나아집니다. 예.
3: 예. 그래고 예, 그 좀 이렇게 혈압조절 잘 돼. 자꾸 혈압이 높아갖고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예, 잠이 잘해서 그랬더니 혈압조절도 잘 돼서 지금 이런 증상도 없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갖고 이제.

0: 거 심장이 나쁘지. 위도 나빠. 소화되돼서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하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도 맥이 없었고 못하겠던지 지금은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어요.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까.
1: 맞죠. 예.
0: 얼 내리고 예. 관절도 다 그렇게 나아졌지. 무슨 그 여러 가지 면을 지금 나는 이 약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금 저는 선생님께 할 수 있습니까?
1: 그냥 합니다. 우리 그 지금 예. 뭐 원래는 우리 상강중유관 10주년을 시작해서 우리 우대활동 지금까지 하던 우대활동에서 제일 큰 활동입니다. 우대가 제일 많은 활동인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왕 있다면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나는 이 약을 좀 여러 가지 병을 해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면 그 우대활동이 좋을 때
1: 사는 게 맞죠. 예.
0: 먹음 예. 예. 경제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습니까?
1: 맞죠. 예.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하루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3: 몇 년 동안은 오랜 지는 질병 때문에.
2: 네.
4: 신호가 좋지 않습니다.
2: 네, 여보세요?
3: 네. 안 들려요? 제가
2: 네, 들립니다.
3: 예. 네. 제가 그런 이 오랜 만성 질병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노공도 있고 위장도 안 좋고 그래서 고생했는데 노공이 있다 보니까 기억력이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그 나도 좀 만약에 이게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신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걱정하 지금으로 저기 기억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여보세요?
4: 좋습니다. 네. 얘기를 하십시오.
3: 네. 그래서 잘 들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충하초를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억력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맞죠. 예.
3: 예, 누구 말이나 하고 이렇게 무슨 일, 다른 건 몰라도 누구 나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심부름시키면 곧만 들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나하고 뭐라 했던가 이렇게 예, 기억 못하고 대단히 내설로도 막 실망 가질 지경으로 기억력이 나빴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런 심부름 누기 시켜도 실수 없이 하고 나에게 부탁해도 예, 실수 없이 합니다.
4: 맞죠.
3: 네, 네, 이게 내 나에게 이게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예, 풍습성 그 관절을 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무릎이 뚱뚱 부어가지고 예, 걸지 못하고 다리가 다 부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 길을 걸는 거는 무서워하고 못 걸고 예, 나가서 정말 운동하는 것도 무서워서 잘 못했는데 지금은 나가서 예, 운동도 마음대로 하고 예, 이전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에 옛년이 있어가지고, 예, 이, 저기, 뭡니까, 이렇게 많은 기침이 자꾸 나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식도에도 이게 그런 게 균이 있어가지고, 예, 식도가 이렇게, 어떨 때는 밥 먹다가도 밥이 너무 많이 가고, 예, 특히 이렇게 쫀한 약을 먹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4: 그렇겠죠.
3: 여러 가지 아프다 보니까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먹다가 중단하고 아예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4: 맞죠.
3: 예, 이전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내기를 그랬습니다. 오, 이게 암에 걸려도 약을 먹고 치료라면 나사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게 약을 먹을 수 없어서 무슨 큰 병에 걸리면 그건 정말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졌는데 지금은 예, 무슨 약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예, 쫀안 같은 거 먹어도 다 잘 넘어갑니다.
4: 맞죠.
3: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런 동충하초고야 이렇게 효과 좋지 다른 약은 이거 때문에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잘
4: 이노염이란 기술이 이노염이란 우리 약방의 약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이게 폐공능과 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노염이란 건 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인차 발작합니다.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이 폐공사가 있던 것 공능을 회복해주게 되고 오장육부가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좀 잘 되지 않은 병도 예, 동청아초 발균분에서는 꼭 해결받습니다. 예.
3: 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 별난 생각을 이전에 다 했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그러던 게 이것도 이렇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중염이 있어서 예, 귀에서 그냥 지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잘 들리지 않고 그랬다는데 지금 이 고름 이제 지물이 나오던 게 지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이런 병원은 난 정말 이렇게 그 심리혈관 질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병원은 별로 그 그런 생각도 못하고 별로 치료할 생각도 아닌데 이 생각지 않는 병들도 많이 나서줬단 말입니다.
4: 맞습니다.
3: 이 사소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병들도 다 나서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맞지요.
3: 그래서
4: 예.
3: 예, 저는 예, 그런 이번에 또 약 전번에는 또 국이 저기 달래서 주고 이번에 또 이래 하다 좋을 때 난 또 이 아웃각 더 사닥 전화했습니다. 예.
4: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4: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예. 나도 예, 동통하수도 오늘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다 이 미스 저기 거짓도 있는 게 다 떨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맞죠.
5: 뼈 아파서 이미 나 걸어 댕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게 이 뼈 아픈 게 다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그렇죠.
5: 그리고 예, 항상 그 예, 혈압도 들어야 돼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예, 집에 계속 눕고 있었는데 시선에 머리 정신 납니다.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도 자꾸 소리 나서 밤에 자지 못해놔서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는 게 시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항상 강하고 답답하고 숨 차고 예, 숨 올라와서 연고서 했는데 예, 심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찌
4: 맞죠,
5: 도움이
4: 예.
5: 예. 그리고 예, 예, 밤속에 자서 예, 밤 자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밤속에 잤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맞죠.
5: 그리고 위 더부룩하면 소화되셔서 밥 못 먹었습니다. 자꾸 식음물이 자꾸 올라오고 끌끌이도 자서 이래 밥 못 먹었는데 예, 식음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 잘 되니까 바로 잠들고 매일 낮에 임해 좋겠습니다.
4: 맞지요, 예.
5: 그리고,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못다한 네, 문의 내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5: 알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2일 전국적인 재해 방지, 재해 감소의 날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은 2008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문천 대지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5월 12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자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쁜 모습을 가진 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뱀잡이 수리입니다. 뱀잡이 수리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수리목 뱀잡이 수리과의 맹금류인데요. 상체의 깃털은 흰색, 다리 부분의 깃털은 검은색입니다. 깃털의 조합이 꼭 서양식 바지를 입은 듯한 데다가 머리에 난 깃털이 서기들이 귀에 꽂은 깃털 펜같이 생겨서 서기새 혹은 서기관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맹금류와는 달리 학과 비슷한 체형도 뱀잡이 수리의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뱀잡이라는 이름 그대로 뱀들의 최대 천적이며 뱀을 잘 잡습니다. 우아한 겉모습과 달리 조금 반전인 사실인데 길고 우아한 다리로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공격해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우아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맹금류답지 않는 긴 다리로 매일 평균 30km 정도를 걷다가 뱀 등의 먹잇감을 발견하면 무심한 듯 도도하게 발로 걷어차고 밟아 죽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진화해왔는지 뱀 비슷하게 가늘고 길게 생긴 것만 봐도 죄다 발로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일부 일처제를 이루어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토록 해로 한다고 합니다. 어린 뱀잡이 수리는 매와 소리개의 위협을 받지만 다 자라면 아예 천적이 없다고 하니 새삼 우아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지입니다. 버지는 사랑 앵무의 한 종류로 흔히 우리가 버드지라고 부르는 작은 앵무새인데요. 특히 파스텔톤의 연보라색을 띠는 개체는 매우 드물어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매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연보랏빛 깃털은 강한 색감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색조라서 햇빛이나 조명에 따라 미묘하게 색이 달라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단순한 보라색이 아니라 흰색과 옅은 회색, 그리고 아주 연한 보랏빛이 겹겹이 섞여 있어 마치 수채화로 그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은 깨끗한 하얀색을 띠고 있으며 두 볼에는 동그랗게 찍힌 보라색 점이 있어 마치 연지곤지를 찍은 듯한 귀여운

이 특징 덕분에 전체적인 외형은 실제 사라기보다 정교하게 만든 인형이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날개를 폈을 때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하얀 날개지만 그 위에 연보라색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마치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새를 연상시킵니다. 빛을 받을 때는 깃털이 부드럽게 반사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면 쉽게 잊지 못하는 외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화력 덕분에 반려인에게도 비교적 적합한 앵무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연보라색 버지는 자연 상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이 아니라 유전적 변이나 선택 교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버지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보라 버지를 보면 행운이 따른다는 속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보기 드물고 인상적인 존재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쁜 새는 로즈 핀치입니다. 야생새 사진 작가가 우연히 새하얀 눈 속에서 핑크빛 몸을 가진 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다급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는 이 새는 일명 눈 속에 피어난 장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이 새의 이름은 로즈 핀치라고 하는데요. 장미에서 이름을 따온 로즈 핀치는 주로 중앙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에 서식하다 겨울이 되면 일본 북부 등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와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 핀치의 경우 몸집이 약 16cm 정도로 작으며 숙한만이 핑크빛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숙화 로즈 핀치의 경우 핑크색의 깃털 때문에 포식자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을 뿐만 겁이 많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새라서 보는 순간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도 있는 행운의 새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지구 탐험 코너에서는 예쁜 모습을 가진 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행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행운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행운이 여러분 곁에 가득할 겁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평소에는 잊고 살기 쉬운 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특별히 정해진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5월 12일인데요. 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안전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무거울 수 있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작은 실천. 그게 진짜 사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다짐을 마음 한켠에 살짝 담아두시고 오늘은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1: 연결식 건

0: 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끊임없이 쇄신하라의 마지막 기자 또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쇄신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간략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 차원에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더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자기 쇄신 과정은 신체적과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이 반드시 균형 있게 쇄신되고 재충전돼야 한다고 합니다. 각 차원의 쇄신은 개별적으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차원 모두를 현명하고 균형된 방법으로 다루어야 비로소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분야라도 무시한다면 이것은 나머지 분야에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균형의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신체적 차원은 조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됩니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의 재능에 대한 인정, 개발, 그리고 활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즉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조직이 이들 각 분야 중 어느 하나를 강구한다면 전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고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생산적 에너지가 오히려 조직에 더 조정하고 투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오로지 경제적 측면, 즉 돈을 버는 것만 강조하는 조직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이 같은 목적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무언가를 선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 이 조직이 갖는 진정한 바람은 오직 돈만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리만 추구하는 조직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그 조직이 가진 무대에 수많은 부정적 시너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컨대 부서 간 경쟁,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의사소통, 정치 공작, 배후 조종 등의 현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조직이 돈을 벌지 못하면 효과적인 번영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조직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죠. 정반대 경우로 그는 조직의 목적이 전적으로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봐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직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실험을 하는 것으로 가치체계의 경제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또 효과성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효율성과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는 또한 기껏해야 3개 정도의 차원에만 노력하는 많은 조직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조직은 훌륭한 서비스 기준, 바람직한 경제적 기준, 좋은 인간관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재능을 찾아내고 개발하며 이것을 인정해주는 데는 소홀하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심리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조직 경영 스타일은 자선적 전제주의가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조직 문화는 집단 저항, 적대감, 리징률 증가, 그리고 깊고 만성적인 조직 문화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개인적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효과성 역시 현명하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네 가지 차원 모두를 개발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한 차원이라도 무시한다면 효과성과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저항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개선 과정이야말로 전사적 품질 운동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균형적 쇄신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까요? 자,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균형적 쇄신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차원에서 톱날을 갈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감정적 능력이 영향을 줍니다. 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차원을 향상시킨다면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습관은 이 3가지 차원에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 차원에서의 쇄신은 7가지 습관 중 적어도 한 가지 습관의 실천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습관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연속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 가지 습관의 개선은 시너지 효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습관들도 실천할 수

것으로 상대방과 함께 승리하는 시너지적인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성을 가져오는 습관들을 개발할수록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쇄신이야말로 여기서 다른 모든 습관들을 새롭게 만드는 핵심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한다면 이것은 개인적 비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에 의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극에 의해 대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주도성을 가진 자의식과 자유의지의 사고체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 신체적 운동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리득일 것입니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는 우리 내면적 안전계좌의 큰 자산을 유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지적 차원을 쇄신하면 자기관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큰 성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활동과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들도 인식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이 활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 지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학습하고 창조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동기부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는 이 능력을 내면화하여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 즉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 차원의 쇄신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 열쇠가 되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원안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이러한 쇄신의 시간은 7가지 습관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고 원칙 중심적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 즉 쇄신의 시간은 매일의 대인관계 승리를 위한 기초이자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톱날을 가는 데 필요한 내면적 안정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호 의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네, 말하자면 쇄신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심리라는 사고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혜를 갖게 해줍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시너지적이게 하며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대인관계 원칙들을 실천할 수 있는 든든한 기틀을 마련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차원의 균형 잡힌 쇄신이 개인과 조직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 이것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함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한 시간,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세기를 빛낸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동시에 귀짜 중에 귀짜로 불렸던 글렌 굴드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글렌 굴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던 피아니스트와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낡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연주하는 모습, 오른쪽 다리 우로 왼쪽 다리를 올려 꼰 채 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게다가 피아노 소리와 함께 들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만들곤 한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구겨 보이는 옷차림까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밤에 혼자 굴대의 음악을 연속해서 듣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은 저음의 남성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와 피아노 연주가 동시에 들려오는 이 밤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이 글렌 허버트 굴드는 카나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나다 정부는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와 등받이이자 심지어 작은 종이 한 장까지 박물관에 소장할 정도로 그를 특별히 기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토론토 동쪽 마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그는 글보다 악보를 먼저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4살 무렵부터 음악 신동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15살에 공식 데뷔해서 전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나라로 연주 여행을 떠났고 녹음과 편곡, 작곡, 방송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남긴 음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23살이던

1956년에 데뷔 앨범으로 처음 녹음했고 25년 후인 1981년에 유작 앨범으로 다시 녹음할 만큼 그가 깊이 사랑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데뷔 앨범은 당시 180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 기록을 세우며 단번에 그를 스타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재미있는 사연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유작 앨범을 녹음할 당시 그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회사의 공식 아티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마하 피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음을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카나다의 자택에서 50번째 생일을 보내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답니다. 데뷔작이자 유작이기도 한 이 두 번의 녹음은 25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과 숙연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는 유작 앨범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신의 마지막 연주에 만족했던 모양이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스튜디오의 관계자 한 분이 농담 삼아 굴드에게 마스크라도 씌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진심으로 맞장구를 친 굴드는 실제로 방독면을 사서 스튜디오로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아마도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선생님이었던 그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엉뚱하죠. 굴드 자신은 이 습관에 대해서 피아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의 콧노래까지 자신의 형체까지 자신의 행동까지 함께해야 더욱더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독특한 습관과 기행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그러나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예술적 깊이를 남긴 글렌 굴드입니다. 자, 오늘 글렌 굴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음악을 듣는 즐거움에 조금이나마 색채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과 엄숙함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일상 속에서 안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사소한 준비 하나가 뜻밖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실의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지금 허리 질환에 관해서 무료 치료 활동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리 질환 하면 흔히 발생하는 여수관 반탈출, 척추관 협착증, 예, 이런 질병들 지금 현재 이야기 수준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병이고, 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물 치료 또는 침구 보황, 예, 격소 치료, 심지어는 수술 치료 했지만 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병을 현대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예, 이 부강주사료법은 영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 예, 박사 선생님, 예, 이미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어디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예,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현대병원은 이같이, 예, 어디서나 할 수 없는 독특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치료도 있는가, 예, 나는 처음 듣는데, 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가나 이 치료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처음 듣는 치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무료 치료하는가. 예, 한 번만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또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현대병원에서는 치료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을 일관적인 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치료에 욕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 가나 치료해서 효과를 못 본 분들이라면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하시면 무료 치료 가능합니다. 이 무료 치료에 여기에서 우선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 없이 환자 말만 듣고 치료하는 병원은 또 혹은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검사, 예,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당검사, 예, 심전도, 이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은 135원. 그 다음에 환자의 실제 상태에 따라서 뭐 엑스레이가 수여되거나 MRI, CT 촬영이 필요한 분들, 예, 이것도 역시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이것도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병원에서는 사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조그마한, 예, 검사비 같은 것은 본인이, 예, 부담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허리 쭉 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예, 평범한 일이지만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내가 남들처럼 가고 싶은 것도 가고 허리도 쭉 펴고 살겠는가 하는 이런 욕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예, 우선 이 허리 질환, 예, 왜 발생하는가 하면 이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허리는 대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특별히 이유 없이

0: 대인성 변화로서, 아, 즉 말해서 퇴행성 변화로서 척추신경관이 자꾸 좁아집니다. 이 척추신경은 이 팔, 다리, 내장, 대변, 소변, 배출 이 모든 것을 관계하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통하는 것인데, 특히 허리에 이 협착증이 생길 때에는 엉덩이, 다리, 발바닥까지 쭉 이어지는 좌골 신경이 허혈 상태가 되면서 문제는 허리 펴기도 바쁘고 걷기가 어렵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에 우리 이모가 있는데 어제는 연세 많습니다. 어제는 79세가 되고 이런데 일하는 것인데 허리 여전히 아파서 옛날에 좀 한 번 이렇게 술기에서 떨어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0: 떨어진, 예, 네. 낙상사고로서.
2: 예. 예, 그때 젊으니까 나에 그래서 그 뭐 공사마을에 거기가서 첨약을 한 번 제가 뭐 샀었고, 그 다음에 지문도 맞고 이랬단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든지 40대인데 지금 무슨 이게 어느 때입니까? 굉장히 좀 누구막이 그게 배에 떼어나가, 아, 그때 그게 딱 옷으로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예, 그때.
0: 예.
2: 예, 그런데 이제 두 번, 어제 어선에 가서 두 번째 맞았는데 욕만 났단다, 선생님.
0: 아, 예.
2: 허리, 예, 허리 구부리고, 그런데, 그래서 면책감이 그, 적감이 가서 이 어제 어선에 두 번째인데 처음에 가서 가 맞을 때는 그, 각종 그 뭡니까, 그 하마한 걸 입에 삼시고 모르고,
0: 예.
2: 이분은 또 우리 고모는 어떤 감이 좀 이 콩팥이 많이 몸이 많이 허한다. 체지부터 툭 빠서 벌써 약하다만 한다. 좀 발시지 거의 될까.
0: 예.
2: 첨약 후에 첨약 일곱 초 좋은데 그거 뭐 같이 써 그런지 어째 많이 효과 났다면 이랬지.
0: 예, 그거는 기본 체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또 근년 예. 세대면 다 모두 기력이 허하고서 예. 예, 혈도 부족하고 예, 그래서 그 체력을 받쳐주는 약을 좀 쓰면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그래서 두 번, 저 세 번만 그래서 이렇게 그 약을 잡수면 된다면 그러더라고. 그런데
0: 예.
2: 같이 어쨌든 점약과 같이 써 그런지 확실히 이 몸도 기운이 나고 예,
0: 그렇죠. 예.
2: 기운도 나고 잠도 이리 잘 오니 하면 그러지니까 그래서 두 번 어제 어선까지 맞고 점약을 또 그래 두 번 제가 지금 잡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될 때까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점약은 어쨌든 세 번 먹어라 그냥 세 번 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래 어쨌든 이게 좀 뭐 주산 만약에 비율 그렇게 비싼데 그거 다 감면해줄까 야 어찌 허란지 모르겠다고 이랬대요.
0: 예.
2: 예, 예. 그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다만도 세기비도 없지 않을까나 그래가지고 영 반가봐 영 귀찮아 이런 병원 어디 있는가 하면
0: 예. 그런 병원 어디나 있을 예. 수가 없습니다.
2: 예, 예. 그래 그러네요. 예. 그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형부가 예, 한국에서 돌아온 게 예, 진해 고통스러워서 그런 언니 여주판 턴수에 그게 협착됐단다.
0: 네.
3: 그래서 예, 일도 못하고 엎드려서 그래 단가에 왔는데 그래 전번 날이 전번 주일을 전번 주일에 예, 어제 열 할이 된답니다.
0: 네.
3: 그래 가서 한번 그 주사 맞고 한 게 단가에 간 게 올 적에는 예, 걸어왔답니다.
0: 네.
3: 선생님이 몰려가서 그래 간 게 굉장히 영 좋다고 그래 기뻐함이 영 즐거워한다.
0: 네.
3: 그래 모제비도 못 눕던 게 모제비도 눕고 앉아있고 예 그래서 앉아서 뭐 있었답니다.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0: 예.
3: 그런데 용 좋다면 내일은 또 할 예약하는 날이랍니다.
0: 아, 예. 치료에 예. 아주 만족스럽다
3: 예.
0: 하는 거예요.
3: 그래, 용 즐거워 하시면 우리 형부하고 언니 또 같이 가겠답니다.
0: 네. 저 165-2120에다가 먼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가 저 이 무릎 관절이가 퇴행성 관절에 나는 저 이 치료 받아서 효과 상당 좋았을 때다.
0: 네.
4: 그래서 저 내가 또 이 같이 노는 동미가 지금 심었잖아. 그 무릎이 이래 자 제약 좀 무슨 별난 거 다 썼는데 그 응비도 맞고 이랬는데

0: 나 어째 낫대서 그래서 좀 심하다 말입니다.
1: 예.
0: 그런 게 자꾸 아스럽다는 그래서 차에 자꾸 앉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계속 신대병원에 저 그 선생이가 그 주사를 가서 한 뒤 야영 못하고 그 아무 시 저기 통증 심하다 그거 한번 맞아봐라. 그러면 약간은 아기 있게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심한 건 세 번 내 네가 맞으면 기본상 괜찮다고. 이래 아까 내일 가서 예약 안 하냐.
1: 예. 그분이 그 봉폐 주사에 봉폐 주사라는 게 이게 격서 주사에 이거로는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잠시 증상을 눌러주는 치료이지 그거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수술하라 할 정도까지 됐습니까?
0: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당기면 내내 너무 보기 구차해서 어디가 좋았길래 그렇구나. 아, 무슨 별명이 다 생겼지.
1: 예, 그렇습니다.
0: 그예
1: 무릎이 연골이 다 다스려서 뼈하고 뼈가 부딪히면 극심한 통증,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이 바로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생활의 질이 벌써 뚝 떨어지고 예 바로 활동 못하면 근육이 자꾸 위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심뇌혈관병이라든지 대사병이가 또 생기고 그래서 관절병은 단순한 관절이라고 말할 수 없이 온몸 전신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루 빨리 치료했으면 합니다.
0: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 너무 아파서 지금은 집행유 짓고 허리 구부리고 그래서 재혼하고 있는데 뭔데 못 간다.
1: 허리 아파서 집행이 싣고 다녀. 예.
3: 예, 예. 그걸 하면서 서너 메다 가는가 가서 또 섰다가는.
2: 네.
1: 신호 안 좋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한 번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진단은 무슨 척추 협착증입니까?
3: 사실 이전에 젊었을 때 마다리에다 불신이
1: 걸려봤는데
3: 그러다 들어갑니다.
1: 그런 적이 있어도 그렇지만 어떤 사고 없어도 나이 들면 이유 없이 퇴행성 변화로도 허리가 척추신경관이 좁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 예, 다리로 쭉 내리 버치면서 걷기 어려워집니다.
3: 예. 좋습니다. 그래 내리 지금 바쁩니다. 지금 아픈 게.
1: 예.
3: 그래서 한 게 아, 이 물피는 그래 아프던 것도 영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1: 네.
3: 지금 집행이 돼야지 그때 좀 그 집을 때만 더 예,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1: 어, 집행이 집던 게 이제는 그거 버리고 예, 자기 혼자 걸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걸을 수 있다. 그건 예, 확실하게 예. 효과를 잘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 예. 아, 그래서 가서 좀 더 치료를 하라고 그랬다.
1: 네. 예. 저 몇 번? 두 번? 치료했습니다.
3: 예, 예. 예.
1: 한 보통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전문가 선생님이 혹시 엄중하면 또 네 번 치료하라 하면 또 치료 받으면 됩니다. 돈 받지 않고, 예, 돈 내지 않고 환자분한테 손해 없는데 예, 났을 때까지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4: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 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 괴사, 척추 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 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 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5: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아들 현대병원에 가서 주사를 세 번 맞았습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서 맞았습니까?
6: 허리 아파서 맞았습니다.
1: 허리, 예.
6: 한 번은 허리 팔이 뼈 끊어져 됐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받아냈댔습니다.
1: 와, 예.
6: 이제 잘 먹고 있고 이랬는데 현대병원에 세 번 한 게, 아, 이전 용서했습니다.
1: 예.
6: 예, 용서했어요. 때 시력도 잘 못하고 밤으로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내보고 우리 아들들로 밥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 집에 일상 가사일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6: 예, 연세도 많습니다. 근데 연세만 해도 된다거나 예. 길에 갔다 맙니다. 예.
1: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6: 80 아들입니다.
1: 아, 예, 연세 좀 높다 할 수 있겠는데 연세가 예. 많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연세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6: 예, 예. 이전에 뼈 아예 아팠습니다. 그런 게 어째 불시리에 그렇게. 막
1: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프지 않던 사람들이 연세가 증가하면서 이게 병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게 노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6: 그래서 예, 긴급 진료소 왔어요. 그 또 이렇게 내일 갈 차린다 내일 가자 그랬다.
1: 아, 한 열흘 지났습니까?
6: 예, 열흘 됐습니다.
1: 아, 예, 열흘에 한 번씩. 어, 두 번, 세 번 치료했습니까?
6: 예, 세 번 했습니다.
1: 어, 그러니까 좀 엄중한 분들 연세가 많고 하는 분들은 한 네 번 치료도 수혜될 수 있습니다.
6: 네, 네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1: 아,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연세 예.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대변, 소변, 배출까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6: 예, 그런데 글쎄 이러니까 얼마 썼습니다.
1: 그렇죠.
6: 제가 내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효과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누구나 치료했는데 효과를 못 봐서.
6: 네, 어떤 예. 제가 주사 맞았습니다. 그런 것도 예, 주사 맞을 때뿐이지 돈이 잘 됐습니다. 근데 저가 맞은 거는 예, 지금 아이도 하십니다.
1: 예, 예, 많은 치료해도 효과 없으면 모두 실망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현대병원에 이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예, 희망 버리지 말고 예, 치료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6: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7: 예, 선생님 어디 가면 우리
1: 저 예, 전화 신호 안 좋으니까 잘 대고 말씀하세요. 예, 혹은 자리 옮기든지 가끔씩 끊어집니다. 예. 신호가
7: 아, 선생님
2: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8: 예. 다시 둘 때는 할머니가 예, 방송을 듣고서 예, 본래 대상포진이 있어서 예, 그런 아들이면 여기저기 댕김, 여기저기 병원을 댕기면 치료를 했는데 서너 달 후에 예, 재발해서 예, 지금 그런 이렇게 그 부위가 예, 벌거스레하고 소리 옷을 입어도 예, 좀 쓰려니 감각이 조금 아프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예, 아, 주사를 맞았는데
1: 예.
8: 지금 왜 5월 6일 날 맞았는데 어떤 대여세 되는데

0: 지금의 그 피부 색깔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1: 예.
0: 그 피부 색깔로 됐답니다. 워낙 벌써 그게 다 없어졌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 좋아서 예, 아, 완전히 될 일 없을 것 같다. 자기 결론은 그랬대다. 그래, 예. 안쓰면 모르지 뭐, 예. 안쓰면 열흘이, 마든지 열흘 아이 되니까 안쓰면 모르지 뭐. 그래, 지금은 형 감각이 좋답니다. 그래서 예, 현대병원에 어느 이전에도 가깝는 거예요. 이전엔 다른 병원에가 치료를 해서 이렇게 됐다며 이랬대다. 그래, 예. 감사를 드린다고 합대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 뭡니까? 우리 친척 한 분이 이 바람 맞거나 조금 춥거나 바람 맞으면 예, 막 몸이 갈아보면 소리 막 두드러기 난단다.
1: 예.
3: 어디서 그랬어요, 선생님? 예.
1: 그 심하신 예, 그 바람 자극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 냄새 뭐 예, 예,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그 심마진이라는 게 두드러기 나온다는 말입니다. 네, 예, 이것도 인체 과민 상태 문제입니다. 예, 과민이 지나친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이것도 재발 잘하고 또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잘 개선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 참 고민하고 어디 가나 별 치료 없이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에 이거 위주로 하는데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과민성 질환도 치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분이 여러 곳이 다니면서 치료의 효과를 못 봤다면 1652120에 리 관례 원장님 찾아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제일 흔한 허리 질환. 예, 허리 질환 하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갑자기 허리 인대 근육이 손상으로 예, 예, 이것을 요근 염좌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거나 예, 예, 이럴 때 삐끗했다 하는 뜻인데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간판 탈출, 척추 협착, 예, 척추 뼈 마디가 위에 마디가 아래 마디 위에서 미끄러져 척추관 쪽으로 밀려 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또 척추에도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 결핵 균의 감염이라든지 예, 또는 그 위에도 뭐 골수염이라든지 예, 예, 이런 질환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또 척추 허리가 어릴 때부터 이 허리가 쭉 앞으로 구부러지는 예, 이건 좀 젊은 남성 애들한테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이 들면서 이 곱사등이 된다 하는 말 예, 예, 이게 강직성 척추염인데 이것도 다 완고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척추에 변형이 생겨서 예, 척추는 정면에서 볼 때는 일직선으로 바르고 옆에서 볼 때는 X형 모양 형태를 보여서 이 머리와 체간의 무게가 골반 위에 균형 있게 놓이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돼서 척추가 측면으로 휘는 예, 측만증이나 또 전후방 예, 예, 비정상 반곡을 보이는 후만증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 종양 예, 흔하지는 않지만 예, 원발성일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장기 압이 전이돼서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도 허리 통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프다 해서 다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병원에 허리 아파 찾아가시는 분들 꼭 먼저 전문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일반 황검사, 피검사, 소변검사는 기본검사이고 그 외에도 척추체에 뼈마디 나왔다, 골질 증식이 생겼다 하는 이거는 엑스레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간판 탈출, 협착하는 것은 MRI나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검

0: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왜 하는가 하는 이런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치료하려면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검사가 수혜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검사 비용을 꼭 본인이 좀 휴대하시고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흔한 척추협착증의 주요 증상이 무엇인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허리 문제인데 다리가 아프다. 이거는 이신경이 허리로부터 나와서 다리로 뻗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걷다가 다리 아파서 가다가 자꾸 쉬어가야 하고 다리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이런 분들 참지 말고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조석의 초청으로 미국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일관해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1: 왕호령이 제3회 해협 량안 중화문화정상회의에 참석한 량안 문화계 인사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0: 한종이 2026 세계 디지털 교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3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일괄 추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 있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에 해에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재해 관측과 경보를 강화하고 비상 계획을 완비화하며 실제적인 조치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의 안전 장벽을 단단히 쌓아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하 북안의 안위성 부양시 불암현에서는 최근 직원들이 재방과 수문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수리시설의 건전한 홍수 대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목마 저수지 운영 계획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남현 조집진 리민촌 당 총지석이 광리강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을 차원의 대피 계획을 세워 강우 상황과 수위 경보 정보가 즉시 현장에 직접 도달하고 신속하게 모든 가구와 촌민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한 가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층은 자연재해를 막는 최전선입니다. 2020년 8월 습근평 종석이는 안위성 몽화 저수지 조집진 리민촌 서전파 장대를 시찰하면서 우공이 산을 옮기고 대우가 물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중화민족은 수천 년 동안 재해와 싸워왔고 오늘날에도 계속 재해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해와 싸운다는 것은 하늘과 대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더욱 조화롭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할 수

0: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재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재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 지역은 재해 관측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재해 경보 대응 기제를 완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크린을 통해 홍수 상황을 통제하고 최전선에서 여러 부서의 자원을 통합하며 1분 만에 대상성 있게 조기 경보를 진행합니다. 중경에서는 직원들이 지천 사평폐의 홍수방지 결책 지휘 체계를 활용하여 위험 지점을 순찰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중경시의 첫 디지털화 홍수방지 결책 지휘 체계로서 해당 시스템은 기상, 수리, 응급 등 12개 부서에 41가지 데이터를 연결하여 가릉강 연안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제때에 경보 정보를 발송합니다. 사평폐구 응급관리 종합행정집행대대의 정치위원인 두대해는 우리는 데이터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된 데이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능형 조기 경보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협의하여 조정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하며 대피계획 재후 평가에 완전한 폐쇄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홍수방지 사업은 이 시스템에 계속 의존하여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속 있게 지킬 것입니다. 과학기술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토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지상 기상 관측소로 구성된 립체 관측 체계는 90% 이상의 인구와 주요 재해 취약 지역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주적인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레이더는 우박, 단기간 강한 강우, 뢰우와 강풍 등 재해성 날씨를 더욱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료능성 호로도시 응급관리국 동은승 부국장은 올 들어 X밴드 듀얼 편광 기상 레이더 한 개가 건설 중에 있다면서 이 레이더의 효과적인 탐사 거리는 60k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풍향 측정 레이더와 가랑비 레이더 각기 한 개씩 이미 건설함으로써 국부적인 강대류와 단시간의 호우 등 재해성 날씨에 대한 정밀 포착 능력을 뚜렷하게 제고시켰다고 표했습니다. 각 지들은 신기술, 새 전법 등을 주목함으로써 재해 구조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무인 정찰 탐측, 수륙 량서 작업, 고성능 배수 등 많은 새 장비를 사용에 투입함으로써 신품질 생산력으로 역량 융합, 인간 기계 협동, 하늘과 땅 연합 구조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무인기가 구명기구들을 투척하고 공중통신기지국을 세우며 수상에서는 고무보트가 빠르게 편대를 편성하고 수면 로봇과 대형 적재 드론이 함께 구조를 진행하며 더 높은 곳에서는 헬리콥터가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최근 절강성은 온주에서 태풍 접근, 도로 붕괴, 인원 고립 등 극단적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모의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절강성 응급관리청 양승걸 청장은 시, 현, 향촌, 소단위 등 홍수방지 책임자를 전면 동원해 인원 대비 등 핵심 절차를 둘러싸고 강습과 훈련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전 사회가 한 마음으로 재해를 방지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강대한 방어선을 쌓았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재해 감소와 예방, 재해 퇴치와 방어시설 설치, 재해구조 보장 능력을 일괄 제고하고 각종 재해사고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이미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극단적인 이상 날씨의 빈발 추세에 비추어 각지 여러 관계 부문은 홍수 방지, 재해구조 책임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재반 조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응급관리부 구조조류예비안관리국 범조휘 국장은 한계성, 한계예비안 요구에 따라 성마다 만 명 규모의 선간 구조 역량을 준비하여 상하 부문 사이, 군과 지방 사이, 지역 사이에 조율과 연동을 강화하며 임무를 맡은 역량을 지도해 응급 준비를 관찰하고 비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재해 구조의 함력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소속인 왕혼용이 11일 폭경에서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용공과 제3회 해해부랑완 중화문화정상회의 량안 문화계 인사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용 정협 소속은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국민당 주석 정료문을 접견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다면서 이는 량안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중화 아들 딸들이 함께 조국 통일 대업과 민족 풍의 위협을 추진하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화 문화가 량안 동포들의 공통된 정신적 자산이며 량안 동포의 뿌리이자 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는 혈맥으로 연결되고 문화가 통한다를 주제로 함으로써 량안 동포들의 종합문화의 수호자, 전승자, 선양자로서의 사명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왕혼용 정협주석은 량안 동포들이 종합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종합민족의 정신과 종합민족의 가치체계를 잘 계승하며 량안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량안 동포들의 마음의 일치를 실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화문화의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고수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과 탈중국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중화민족의 공동의 터전을 확고히 소유해야 합니다. 량안 청년들은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을 수립하고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장영공은 량안 이민은 모두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모두 중국인이고 한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량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구의 공동인식을 고수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공동의 정치 기반에서 중화문화를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평화, 분투, 민족 부흥에 힘써야 합니다. 윤력동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한전 국가부주석이 11일 항주에서 2026 세계 디지털 교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한정은 습근평 주석은 교육에 대한 인공지능의 심각한 영향을 매우 중시하며 인공지능의 전반 환경 교육과 사회 전반의 통합 교육을 추진하여 고품질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교육 디지털 전략을 깊이 있게 시행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각국과 협력하여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융합 발전은 글로벌 교육 발전의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각 측과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발전 비전과 관리 경로를 깊이 논의하고 규칙과 표준 체계를 개선하며 디지털 교육의 혁신과 변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정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교육 본연의 목표를 지켜 문제 해결 능력, 평생 학습 능력,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대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둘째, 보편적 특혜의 공평을 보장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융합 발전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자들의 전면적 성장에 진정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방과 공동 창조를 장려하고 문명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며 국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여 디지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스위스 연방 주석 겸 경제교육연구부 장관인 카린 켈러 주터가 개막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가 축사를 했습니다. 2026 세계 디지털 교육대회는 인공지능 플러스

서비스 교육, 변혁 발전 관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종류의 정부 부문, 국제기구,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기업 대표, 전문가, 학자 등 850여 명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한 점

0: 의 경제사 류남천이 소개하면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하락한 데로부터 0.3% 상승한 데로 전변했습니다. 류남천은 야채 과일 가격이 동기 대비 상승하던 데로부터 하락하는 데로 비해 식품 가격이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양로, 타가, 가사 관리 등 봉사 수요에 견인하여 가정 봉사 가격이 동기 대비 다소 상승했습니다. 국제 원료 가격은 동기 대비 50% 가격이 다소 상승됐습니다. 이에 국가는 临시 조치를 취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의 동기 대비 성장폭을 국제보다 낮게 조정시켜 주민들의 생산 생활에 주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청명절 연휴, 5일 노동절 연휴, 부분적 지역의 봄철 휴가 영향을 받아 출행 봉사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됐습니다.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성장폭이 확대됐습니다. 공업 생산자 출하 물가 지수는 4월 국제 대종 상품 가격에 빠른 상승 영향을 받았습니다. 류남천은 요색 금속 업계는 친환경 조난, 인공지능 발전 등이 견인하에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했고 하류 제조업체는 공수 조절 등 조치의 역할하에 가격 형세가 지속적으로 호전됐다고 표했습니다.
1: 기자가 공업 정보 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1.4분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 운영이 량호한 추세를 보이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1.4분기 우리나라의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7.1% 증가했고 총 리운액은 동기 대비 16% 증가하여 생산 효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31개 제조업 큰 부류 중 17개 업종의 중소기업 총 리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장비 제조업과 원자재 제조업의 리운액 성장이 비교적 빨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약 90%의 성에서 중소기업의 리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업 대성의 지지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4분기 규모 이상 공업 중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작은 거인 기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리운 총액의 증가률과 영업 수익 리운율 모두 전체 규모 이상 공업의 해당 지표를 상회했습니다. 애주 신규 상장 기업 중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 종합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소기업 수출 지수는 51.9%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공업 정보 화부 중소기업 발전 촉진 센터 곽창 처장은 1.4분기 중소기업의 생산 운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의 심층 융합을 통해 산업과학기술 혁신의 파급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작은 거인 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두드러져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분화된 분야에서 세심하게 발전하도록 이끌며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파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11일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올해 4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 수출량이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각각 132만 대와 134만 4천 대로 동기 대비 각각 5.5%와 9.7% 증가했고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은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의 53.2%에 달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는 43만 대를 수출해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진사화 보비서장은 중국 자동차 공업이 전동화, 지능화, 크로스오버 융합 측면에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사화 보비서장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힘차게 출발했으며 주요 지표가

0: 예상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순격 속도는 안정적이고 대외무역은 강한 탄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종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당면 자동차 업종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의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략정책연구센터의 산업운영연구수석 총감인 양상도는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침투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 크고 특히 고급 스마트 차량의 성장 잠재력이 두드러진다고 표했습니다. 양상도는 당면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는 전반적인 산업 규모, 기술 성숙도, 공급망 완성도 등 모든 면에서 비교적 선도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전 분야의 안정성, 품질, 성능 향상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인기 SUV 차종들도 잇따라 시장에 출시 투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어올릴 것이므로 향후 최종 시장 판매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1: 전주 10호 화물 우주선을 탑재한 장정 7호 요 11 운반 로켓이 11일 중국 문창 우주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우주선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약 4.5시간 후 전주 10호 화물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 조합체가 도킹을 완료했습니다. 400m에서 19m까지 발사 후 궤도 진입부터 최종 도킹 메커니즘까지 전주 10호 화물 우주선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한 후 몇 시간의 비행을 거쳐 11일 13시 11분에 우주 정거장 전화 핵심 모듈의 후방 포트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이 타주키스탄과 중국 관계는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습근평 국가 주석의 초청에 응해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이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에 앞서 라흐몬 대통령은 두산계에서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늘내 타주키스탄 중국 재분야 협력이 부단히 확장되고 쌍무 관계가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중국은 타주키스탄의 이웃이자 전략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수교 30여 년 내 양국은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와 호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안보와 지속 가능 발전에서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근년래 양국 관계는 왕성하게 발전했고 양국은 각 차원 특히 최고층 사이에 밀접한 왕래를 유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타주키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2024년 7월 타주키스탄에 대한 국빈 방문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 방문은 타주키스탄과 중국 친선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쌍방이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때 관한 공동 성명을 체결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도의 상호 신뢰와 건설적인 풍부한 대화 기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정치, 외교, 경제, 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한편 재분야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친선적인 설린 관계를 다지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당면의 국제정세와 관련해 라흐몬 대통령은 당면 전 세계는 글로벌 충돌 증가, 지정학적 정치의 긴장세 격화, 전통과 비전통 안보 도전이 뒤엉키는 등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글로벌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각국은 안보, 사회, 경제 등 분야에서 수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동한 도전에 직면해 협동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전개하는 등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 발전을 확보하는 데 취지를 둔 재반 조치의 중요성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중국이 창도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주키스탄은 줄곧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 방식으로 모든 분쟁과 충돌을 해결하고 평화, 안정, 지속 가능 발전을 첫자리에 두는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전을 겪은 적이 있는 타주키스탄 인민은 평화와 안정을 더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당면의 국제정세에서 포용, 상호존중, 민족 가치관 수호에 기반해서 문명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타주키스탄은 중국과 인문 교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를 전통 친선을 다지고 민심 상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초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늘내 점점 더 많은 타주키스탄 청년들이 중문을 배우고 공자하고는 민심 상통 촉진과 상호 리해 증진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반 작업장 등 협력 프로젝트는 타주키스탄 측을 도와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 전파를 촉진하여 양국 인문 협력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해 협력 기구는 창건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상해 협력 기구는 이미 중요한 다구역 기구와 적극적인 국제 사무 참여 기구로 부상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 협력 기구 발전 과정에서 상해 정신은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리념과 지침을 제공했고 21세기 각종 도전에 대응하는 데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중국은 상해 협력기구 창시국 중 하나로 기구의 발전과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타주키스탄은 중국이 상해 협력기구 고도 내에서의 재분야 협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재반 창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습근평 주석은 상해 협력기구 사무에 대해 확고히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들은 성원국 간의 설린 친선과 건설적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과 세계 범위 내에서 상해 협력기구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주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이 타주키스탄과 중국 관계는 부단히 새 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종료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유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영국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에서 작전기지를 세우고 이라크 정찰병을 공습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특별 인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소득국에 대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계속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권익과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12회 강조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1대1로 공동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1대1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 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역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9일 발표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집권당인 노동당이 지방의회 의석 1,000여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1,400여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통적 텃밭에서 패배하면서 약 40개 지방의회에서 절대다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은 잉글랜드에서 세력을 확장했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영국 대선 이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시험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의 지방선거가 잉글랜드 내 2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잉글랜드 지방선거는 136개 지방의회에 달했습니다. 2025년 영국 개혁당은 잉글랜드 지방의회 선거에서 677석을 획득하여 해당 연도 재선거 의석을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 극우 정당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선거에서 1,400여석을 얻었고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통적 텃밭을 여러 곳 포함해 10여 개 지방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개혁당의 잉글랜드 지방선거 확장이 잉글랜드 북부와 중부의 전통적인 근로자 계층 거주 지역에서 노동당의 집권 기반을 흔드는 동시에 야당인 보수당의 유권자 기반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체스터 대학교의 이안 스콧 교수는 노동당이 핫헬프, 테임사이드 등 전통 텃밭에서 패배한 것은 핵심 지대 유권자 지지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의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고 느껴 개혁당과 녹색당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봤습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영국의 권력을 회로 이양하는 정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웨일즈 민족당은 8일 확대된 첫 의회 선거에서 96석 중 43석을 차지함으로써 이 지방의회의 최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웨일즈 정치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된 영국 집권당 노동당의 주도권을 끝냈습니다. 개혁당은 33석으로 2위, 노동당은 9석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웨일즈 정부 제1장관 엘루니드 모건은 카디건 펜브로크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 8일 웨일즈 노동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노동당 정부가 로선을 바꾸고 국가 재부를 더 공정하게 분배하며 잉글랜드 동남부를 향한 특혜를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완지 대학 루이스 브럼필드 연구원은 이는 1999년 고난 이양이 시작된 이래 웨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웨일즈 민족당 대표가 웨일즈 제1장관에 취임할 경우 권한 이양과 자치 권한을 더 직접적으로 런던에 요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9일 새벽 발표된 선거 결과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스코틀랜드 의회 129석 중 58석을 차지하여 다섯 번째로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여전히 의회 최대 정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인 65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를 계속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나 예산과 주요 입법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노동당 내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타머는 며칠 동안 떠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9일 그는 고든 브라운 전 수상을 글로벌 금융협력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BBC는 이 행위의 목표는 노동당이 심각한 선거 좌절을 겪은 후 이 조치는 당내 스타머의 립지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밍엄 대학의 존 프라이슨 교수는 노동당은 스타머 배후에서 단결하여 경제성장과 민생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수도 있고 이번 의회 임기 중반에 가까워질 때 수상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에서 작전 기지를 세우고 이라크 정찰병을 공습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미국, 이라크 등 여러 나라 매체들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 민국인 이라크의 사막지대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작전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라크는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초기 이 기지의 존재를 감지하고 병력을 보내 정찰하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미국 정부 관원 등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개시하기 얼마 전 이라크 사막지대에 앞서 언급한 비밀 기지를 건설하고 특수부대를 배치하여 이스라엘 공군의 물류센터로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폭발부터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临시 휴전에 달성할 때까지 약 5주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 수천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해당 기지에 배치된 이스라엘 공군 특수부대가 적국 영토에서 돌격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또한 이스라엘 군용기가 격추될 경우 조종사를 긴급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색구조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당시 미국 조종사 구조에 조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후 미군이 자체 조종자를 구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은 미군의 구조 작전을 엄호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3월 초 이스라엘의 이 비밀 기지는 아슬아슬하게 발각될 뻔했습니다. 이라크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의 한 목동이 안나제프주 사막지대에서 헬리콥터 비행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신고했습니다. 이라크군 합동작전사령부 카이스 무함마다위 부사령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이라크 병사들이 새벽에 군용차를 타고 신고된 장소로 정찰을 나갔으나 맹렬한 화력 공격을 받아 접근하지 못했고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습격을 당한 후 이라크 반테러국은 두 개의 소대를 파견하여 해당 지역 수색에 합류했고 이 지역의 군사 세력이 실재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무함마다위는 습격 발생 전 지상에는 일부 군사 세력이 있었고 공중 지원을 받은 이들의 행동은 아군 부대의 작전 능력을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라크는 해당 지역에 어떤 외국 군대의 배치를 동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당시 이 습격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이라크가 3월 말에 이 습격 사건과 관련해 유엔에 신고하면서 습격 사건에는 외국군이 관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 국가 매체들도 이번 습격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면서 습격자의 신분까지 추측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추가 논평을 거부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이 이스라엘군 비밀기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 전략 컨설팅 회사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츠는 군사행동 개시 전 이러한 작전 기지를 설치하는 관행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라이츠는 이라크 서부 사막

지대는 인구가 희소해 临시 작전 기지를 설치하기 리상적인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1991년 해만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 지역을 이용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장교들도 비밀 행동이 있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3월 초 당시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토마 바르는 부대에 보낸 편지에서 요즘 공군 특수부대의 전투기가 예상치 못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논이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이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서장의 전통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요. 감로장약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며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현대인의 생활 속에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신비로운 자연이 빚어낸 감로장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예,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품이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나 병원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또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안심하고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치료도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 5월 달에 들어온 새로운 약 화신 거후에는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각종 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약으로서 치수의 전주환하고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상호 약효를 더 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미세순환이 막히면은 모든 만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0: 네.
1: 예, 바로 미세순환이 잘 통하면은 약물이 우선 먼저 빠르게 신체 병조에 도달하면서 치료율도 많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가 단축됩니다.
0: 네.
1: 그리고 화신구복액은 대뇌하고 주기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럽거나 혹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수면이 문란이 생기거나 혹은 걸거나 누워있을 때 좀 경련이 일어나거나 감각이 이상한 증상, 사지가 차가운 증상하고 편두통 등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효과가 구복액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항상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걔가 잠이 평상시 잘 오지 않고, 걔 왜 머리가 띵하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고, 걔 왜 아침에 일어나, 좀 얼굴이 눈덩이 하고 눈덩이 특히 이런 붓는다 말입니다.
1: 네.
2: 걔 뭐 손발도 저리고 시리고, 예, 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걔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거후에
1: 네.
2: 이거 지금 먹었는데 우선 거의 두 달째 먹는데 한 열흘 좀 거의 먹으니까 잠이 좀 아예 어떤 것도 좀 오는 것 같고 좀 자기 좀 이렇게 그래서 이리 뒤척들이 쪼감이 자지 못하겠던 게 걔도 잠이 오고 예
1: 네.
2: 지금 우선 거의 열흘이니까 봐서 좀 알립니다.
1: 네.
2: 예, 걔하고 예, 손발이 시리고 이런 것도 좀 나고
1: 네.
2: 특히 귀에서 좀 소리 나고 이게 좀 났습니다.
1: 네.
2: 완전히 나도 모르겠지만
1: 맞습니다.
2: 그것도 거의 두 달 썼습니다.
1: 예, 두통 어지럼증 이명 예. 이기서는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이 화신 거부예가 예.
1: 맞습니다. 이게 뇌, 예. 뇌혈액 공급 부조, 우리 녹공실 부조라고 하죠. 대부분 네. 내세에 있으면 녹공실 부조가 있으면서 두통도 있고, 지름증도 있고, 이명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네. 그래 같이 결합했으면 빨리 낫습니다.
2: 예, 예. 아주 고명한 약이다니.
1: 맞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508-9929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요, 원래 지금 혈압이 원래 높은데, 요지간에 지금 위장염이 오면서리, 그래 그런지, 이게 왼쪽이 골이 막 틀러치는 것 같고,
1: 예.
3: 그리고 머리가 밤낮 아프고 혈압을 지금 매일 한 날에 두 번씩 재했는데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약은 그저 그냥 그대로 먹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목 띠띠 있지 않을까?
1: 예.
3: 목 띠띠가 질이 난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1: 예. 그게 잘 예, 통하지 그래서, 않아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위도 또 아픈데 무슨 오늘이 검사하니까 무슨 균이 있다 하던데.
1: 예, 요번 노생간진이란 게 있죠.
3: 예, 예, 예.
1: 그 유물화성 강균.
3: 예, 예, 예. 유물 무시개라 합니다.
1: 예, 예.
3: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 지금 조주 다시 쓰고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조주 다시 하고는 지금 망조에 두 가지 쓰셔.
3: 예. 그런데 이거 머리가 왼쪽이 아픈 것도
1: 머리가 왼쪽이 아픈 거는 예, 그 혈압과 관계된다. 그리고 지금 파동이 심하다 하죠. 예? 파동이 네. 심할 때는 그게 지금 노인분들이 혈압 파동이 심하거나 혈당 파동이 심할 때는 식물신경물라이란 게 와서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약으로는 예, 치수의 전주완하고 예, 그 다음에 로도코완, 안성완 네. 이 세 가지를 쓰면 그 이 저우선 지금 원란에 아주 좋습니다.
3: 네.
1: 지금 예, 우리 노인분들이 이런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 이 그 혈당이 온정 안 되고 딱 심장병 같고 당방 내충풍이 올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자율신경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3: 예, 예, 예. 내 지금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압력을 느끼고 당황하면서 점점 이 자율신경이란 거는 긴장하면 점점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세 가지를 같이 쓰는데 효과를 영 잘 봅니다. 예. 그 세 가지를 같이 쓰셔. 치수의 하궁이, 러더코와, 안성완, 이렇게 같이 쓰면은, 예. 그,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이 인체의 각 기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딱 신경으로 잡아주는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여전 나이 들면은 연약해지면서 이 물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휴식할 때가 휴식 못하고 또 기능 발휘할 때 가서 기능 발휘 못하고 이래면 사람 늙어가고 병납니다. 예. 그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혈압약 드셔도 잘 안 되고 심장약 아무리 네네. 좋다는 거 드셔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전 그 세 가지를 결합했으면 된다.
3: 예, 예.
1: 예.
3: 불안하고.
1: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욕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심장병으로 치료를 많이 하죠. 근데 중성약으로는 심장병으로 또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일정하게 또 효과를 보다가도 효과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장약으로서 그 자율신경을 공제하면은 그 다음에는 심장도 같이 낮아지고 혈압 혈당이 다 또 온정됩니다. 예.
3: 예. 그렇죠.
1: 예, 그래 약방에
3: 원래 나쁘고.
1: 예, 예. 그 지금 그 상태로 보면은 심장도 이 예, 심장에는 자율신경 이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 됩니다.
3: 아, 예, 예.
1: 예. 그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연계할게요. 예.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 선생님 좀 문의하자고 온전하게 전화로.
1: 예, 얘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말하는 거 그냥 듣다가 온전하게 내 질문에 나는 선생님 크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막 남처럼 실러가 이러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1: 불편하죠.
4: 다 아파가지고 중약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계속 그래 약 먹을까 그 이래 이래 비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1: 맞습니다.
4: 예, 그런 게 지금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다 약 처약도 쓰고 이래 약 써서 많이 좋아는 썼는데 아직도 선생님 이 전하게 심장이 좀 불편하고 약도 의사들이 보면 그럼 병원에서 검사하면 내 그런 심장이 신된투를 할까 이런 서치 병원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했습니다. 그거 가면 심장이 나쁘다 말아야 하는데 이 심장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의사들이 둥이들이 이래 가 나 선생님 이렇게 아파 왔습니다 하면 매고 보던 게 심장이 영 나쁩니다 이랬대다. 그래서 심장약을 쓰는데 그게 어째
1: 맞습니다.
4: 아이 낫다 말이야.
1: 잠도 잘 아요 지영이.
4: 잠은 선생님 이렇게 자고 한 잠만 자면 일어나면 된 다음에 전 밤 못 잠도 잘
1: 이제 그
4: 낮이면 막 신경질나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말도 아닌데다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리고 밥은 또 먹는데 맥이 없어 자꾸 그 침대 누워만 있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골반 여기 지금 허리하고 이 엉덩이 이 넓적 빼

0: 그러니까 이웃에서 영 이렇게 아픕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웠다 이래 일어나게 되면 영 더 힘든다. 꼬부리고 이래고 아침이랑
1: 옛날 막 거의 졸지 않았은가? 그 니가
0: 아 지금 불었습니다.
1: 불었습니다.

0: 지금 커피를 같이 쓰면 된다.
1: 예. 네. 선생님이 그런 담낭에 시류도 있고 선생님. 네. 지방간도 있고, 예. 그냥
0: 땅구춘도 넣고 그렇다. 아, 그럼 대사 잘 안 돼서 몸이 그렇게 남다. 예, 그런데 몸은 하지만 근육이가 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예. 쭉 처지는 것도 구둔 같고 좀 뻣뻣하고 예. 이런 이 경직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예.
1: 지금 맨밥이 나선 이 무슨 이 허리하고 이 엉덩이 여기하고 밤에 자지 못하는 게 지금이
0: 그렇죠.
1: 영답입니다. 두 가지.
0: 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먼저 자지 못하는 것부터 해결하자면 이제 치수의하고 안성완, 로도코완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안정된 다음에는 꼭 소화계통 탓을 해줘야 된다. 간하고 담낭이.
1: 예.
0: 간하고 담낭 다스리 주문으로 그러면은 그 엉덩이 뻣뻣한 게 낫습니다. 예.
1: 먼저 잠 자는 그거 먼저.
0: 그렇죠.
1: 약을.
0: 먼저 잠 자는 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잠 자지 못하면 그냥 교감 신경이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으면은 전신 어디나 다 물러야 옵니다. 예.
1: 밤에 여가리 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밤에도 그거 다 알면 잔단 말이에요.
0: 예. 그게 제일 바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쓰면서리 그 다음에 조금 환제된 다음에는 소화계통 간하고 담낭 치료하셔 용 좋은 약이 있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식당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담이랑 자기 하는 거 몇 달 쓰면
0: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인차 났습니다.
1: 아니 네. 수면제 그 선생님 께 그도 예, 강다짐을 그도 이랬지 수면제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0: 예, 근데 이 수면제라 쓰면 살살 조절하던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또 거부해서 이 몰라요 얼만큼 다 오면서 신체에 영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그 장 대표한테 찾아가시오. 그럼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예, 그거 까면 그러니까 어느 거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거 하고 이렇게
0: 네 환자 상태를 보고 예, 혈압도 예. 보고 정서도 보고 이러고 어디로부터 해결을 할 거 방안은 먼저 예, 이 评估하고 예. 그리고 약을 쓰면 된다. 예. 내일 직접 찾아가셔. 요즘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하나하나 났으면서 예, 주위에서 그 이런 증상 치료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1: 아니 나도 이렇게 이 유수씨 방송에 딱 아들 이때 이 저녁 식사 때 돼서 또 손자에 니께 공부를 해볼까 선생님 네. 방송 내 듣기 싶은데 가끔씩 밖에 못 듣는다 그거 못 듣습니다. 낮에는 혼자 있으니까 내 방송 듣고 이러고 있는데
0: 예.
1: 그래 가끔 있다가 온전하게 내 지금 이 방에서 문을 닫고 지금 하는데 그래 뭐 그거 먼저 쓰고 그래 이렇게 해도 그 딱 장대표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압니까?
0: 근데 장대표인데 가면 더 중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직접 대면학을 해서 우리 네. 이거 사람이 건강 상태는 겉에 다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얼굴 색도 보고 예, 정서 상태 혀도 보고 예, 이래 보면 예, 그것도 중악합니다. 예.
1: 아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혀를 본다니까 이 해꼬티라니
0: 맞아요.
1: 아,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0: 네. 해 끝에 싹쓸이도 지금 그 네. 심장 화가에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화도 심하고 정적으로 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 불면증이가 기실 기혈 부조, 예, 기혈 불통으로 온다. 그거 해결해 줘야 된다. 예. 네.
1: 중약이랑 썼는데 이 약이랑 많이 먹었으나 한 1년 반 이렇게 먹었는데 잠자는 게 잘 안 됐대다 선생님.
0: 예, 이 장약은 예, 그 먼저 예. 우선 먼저 이 정신하고 이 신경을 먼저 안정시켜주며 치료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리론 체계가 좀 다른다. 그래서 효과를 잘 본다. 예, 그 내일이 예. 직접 찾아가시오. 예.
1: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 왔습니다. 예.
0: 예,
3: 예. 예, 두 분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전번에 선생님과 문의하고 소리노.
0: 네.
3: 그 세 가지, 파상모소 요한하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조주 따시하고, 그다음에

0: 1층 장제 1마디를 쌌습니다.
1: 예.
0: 싸서 여지간에 한 며칠 먹는데 지금 저기나 전번에 선생님과 저기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밥맛이 없다 했죠.
1: 예, 예.
0: 그래서 저기나 그 여지간에 밥은 조금씩 좀 식사를 입맛을 떠난다.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밤이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잠을 그저 두 시간 한 번씩 깨나고 또 새벽에는 그저 5시, 6시까지 누구 쉬기는 쉰다.
1: 네.
0: 오지 않으면.
1: 네.
0: 그런데 요, 초등학교에 그저 11시, 12시, 1시 요래 때문에 어떤 데는 잠을 자꾸 설친다 말인데. 그래, 이 세 가지를 먹으면 잠은 해결하겠는지 그래, 뭐냐.
1: 예,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삭 뭐 소유 한 쓰신 다음에 좀, 이 입맛도 돌아오고 좀 정신 상태 많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0: 정신 상태 맑아졌어요.
1: 입 맑아지죠. 지금 실제로 그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파상마 소염 너무 몸이 허약하던 분들이 파상마 소유 한 쓰고 이 생물조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아직은 그 세 가지 써야 된다. 한 3개월은.
0: 또 빈혈이야, 이거 뭡니까?
1: 예, 빈혈.
0: 맥이 없다지만, 그냥 맥이 없는 거는 이제 밥으로 그, 또.
1: 그렇죠.
0: 이제 다 예. 시작하면.
1: 그 음식료법을 했은가?
0: 음식료법을 하는데 지금, 예. 저기, 이제 치아를 가지고 해놨어요. 예.
1: 그.
0: 죽지 못해서, 예.
1: 찰부치 돼서?
0: 예, 찰부치 돼서. 그래서, 네. 그, 저기, 조금 구체 가지고서는, 이래.
1: 예.
0: 깨끗한 그 과세를 가지고, 이래.
1: 아이, 그리면, 그저 쭉처럼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 재료를 다 넣고. 예.
0: 그러니까.
1: 예. 그 쭉처럼 하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0: 글쎄 말이에요.
1: 예. 그래서.
0: 해서는 우려서, 예. 참물처럼 그냥 마신다.
1: 예. 그리고, 이 거기다가, 이제처럼, 예. 소화란 좀 잘 안 되면, 좁쌀을 좀 넣고, 그리고, 예. 그 같이 쭉처럼 해서, 더, 이 좀, 치아 그러면,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 잡수면 됩니다.
0: 예.
1: 예, 지금 상태가 보면은, 이런 죽 상태가 더 낫을 것 같습니다.
0: 글쎄 말이에요.
1: 예, 예. 그 죽 상태를 해서, 예, 그 재료들을 다 넣고 하죠. 그러면 예, 흡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0: 글쎄 말이에요. 예. 밥도 나 좀 꼬실꼬실한 것도 하는데, 죽밥처럼 예. 그렇게 해서.
1: 예.
0: 그래야 좋습니다.
1: 예, 죽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면. 그래야 흡수 됩니다.
0: 예.
1: 예. 그거 아직은 잡사야 됩니다. 이따 그 파상마 소유하는.
0: 예, 지금 잡수는데 아침에는 저기나 그런 렌칭 장제 예. 뭐 대접하고 예. 아침에는 저 조주 다시 하고
1: 예.
0: 저녁에는 그 파상마 소유하는 하고
1: 예.
0: 그렇게
1: 예 그래도 됩니다.
0: 됩니까?
1: 예예 그래도 됩니다.
0: 그리고 이미 전에 잡수던 거 그 저기나 좀 쉬든가.
1: 네. 망제자.
0: 나도, 예.
1: 망제하고 허즈리네완 잡쌌지.
0: 허즈리네완 그거, 저기나, 잡쌌던 거 지금, 사면은 괜찮게 나간다.
1: 아, 그러면 아이 잡사도 된다.
0: 아, 그거.
1: 예. 예.
0: 그러면 어쩝니까, 그거? 그건 아, 먹어도 됩니까?
1: 환자분이 드셔도 되는데, 이제 예.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또 드셔도 됩니다.
0: 그거 뜯었다가?
1: 예, 예. 우선 냄새 있기 때문에, 이 민영회통 질환이 꼭 나타납니다.
0: 글쎄
1: 예, 그럴 때 이제 날씨랑 춥고 이럴 때 드시면 됩니다. 예.
0: 그래서 저기는 맥이 없는 건 이제 차차 식사를 하면 되겠지.
1: 예. 그리고 아프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약 쓰지 마셔.
0: 글쎄 말이야. 나는 내가 그거, 그 우리 집에서 아이 썼을까? 나 또 내 먹어도 되겠는 거 아니야? 그래.
1: 아, 네. 뭐 별로 아픈 데 없으면 예. 아이 쓸수록 좋습니다. 약은.
0: 그렇지,
1: 예. 그래, 환자분은 그저 잘 대접하셔. 골고루.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동생 신랑이, 이, 저기, 그런, 간경화를 알았으리.
1: 네.
3: 예. 수수 아래다, 수수 아래다, 수관지어나에다, 런심망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그런데 용 좋습니다.
1: 예, 그 좀 엄중한 문에다 그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 보면
3: 예, 예,
1: 예 엄중하면 세 가지 써도 됩니다. 예.
3: 어떤 때는 다리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얼굴이라는 게 새까맣히거든.
1: 예.
3: 이래는 게 지금 얼굴 색깔도 많이 더워지고 예. 어떤 그런 거리랑 온전한다.
1: 예.
3: 예,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꽃잠이 술치는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래 된게 지금 뭐 그게 정사로 된 다음부터 지금 다시 올라가 간다 지금까.
1: 네.
3: 그러니까 영도 좋다 지금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예.
1: 맞습니다. 예.
3: 이들이 소화도 못 소화도 그도 속이 두지에 식사도 못하던 게 지금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지. 영 여름에는 좋다. 나 이 눈이가 막 무엄에 그렇던 게 그런 증세도 없어지고, 예.
1: 네.
3: 야, 이 배 자꾸 불른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1: 네.
3: 영 여름에는 좋다. 나 이래. 이번에 그 우리 할도에서 올 때, 수간전환 배달 받아서 저희 우리 할도에 우리 좋더라고.
1: 예, 수간전환 한 달분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한 개로 좀 90나루 드실 수 있습니다.
3: 예예 예. 그렇게 배달 받아서 너무 반가워서 이 약도 좋은데 약도 또 이렇게 많이 주니까
1: 네.
3: 너무 반가워서 환자분이 기분이 좋아한다
1: 예 그리고 이 이거 숭수환하고 이 수간전환은 원래는 그렇게 같이 아 있으면 좋습니다 이 망주하고 수간전환 쓰거나 혹은 수간 망주하고 또 숭수환을 쓰거나 요거이 그 장 대표하고 잘 상담하고 쓰십시오.
3: 예예.
1: 예. 예, 어떤 분들을 보면은 수간전환 효과도 좋고 망주가 쓰는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숭수환의 효과도 좋고 이렇습니다. 예, 예. 그 숭수환하고 수간전환은 갈라 쓰십시오.
3: 그래. 예. 예. 아직까지 쓰는데.
1: 그래서 이 장 대표하고 또 상담하셔 문의를 예, 예. 뭐 또 엄중할 때는 같이 또 쓴다 너무 엄중할 때는 예,
3: 예.
1: 예. 그래서
3: 몸에 가서 이거 당대표 한 대 가서 약 좋은 겐다
1: 아 그러면은 같이 있어도 됩니다
3: 예. 예. 이제 또 무슨 증사 있으면 또 이 방송에서
1: 예.
3: 선생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시오
2: 예.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어머니가 위축성염도 있고, 역류성 그 식도염도 있고, 이러면 소화가 아야 되고, 자꾸 식구물도 올라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수간전환이나 망지나 더수다시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대학에 식구물이 올라오던 것은 많이 났고, 늘상 소화해야 되니 그러든 그 증상들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1: 예.
4: 이분이 수관전화 특별히 활동 좋다니까 활동 잠깐에 좀 더 배달받아야 된다
1: 예. 활동도 좋고 예. 우리 위장도 질환으로 오래 앓은 분들은 이 간은 먼저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위장도 질병은 자연히 낫습니다 이 아. 간이가 나빠지면서 저물로 이 손상받는 게 위장도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수간전환 쓰시면서 이제 조주다시라든가 망주를 같이 쓰면 아주 효과 좋습니다.
4: 아.
1: 예, 그 또 이번 활동이 한 달 수간전환은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면비로 드려서 이 3개월치 됩니다. 예, 아. 이러면 3개월이 90날이면 한 개 료정입니다.
4: 아.
1: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네, 안내해 주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수간전환 우대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대부분 이 우리 병독성 관염이든 간경화든 지방간이든 다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항료정을 따라서 써야 된다. 그래서 항계료정이래 쓰면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희망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며드는 아침 햇살,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마신 한 모금의 물, 그리고 작은 숨결 속에도 희망은 살아있답니다. 희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잘할 수 있다는 다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듯 느껴져도 괜찮은데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도 방향을 돌아보는 것도 모두 희망을 향한 과정이니까요. 오늘 하루 작은 숨결 속에 숨은 희망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힘차게 걸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집제비를 잘 알고 있나요? 집제비는 단순한 여름새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인류와 가까이에서 살아온 이웃이기도 한데요. 집제비는 흙과 침을 섞어 집을 짓는 정교한 건축가이자 해마다 먼 거리를 날아 정확하게 돌아오는 놀라운 여행자이기도 하죠. 오늘에는 집제비의 모양 특징부터 생활습성까지 하나씩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새목 제비과에 속하는 집제비는 모두 7개의 아종이 있으며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집제비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새인데요. 여름철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제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집제비는 우리나라 운남 남부, 해남 등 지역에 남아 겨울을 나기도 한답니다. 집제비는 머리 윗부분부터 등쪽 그리고 꼬리까지 금속 광택이 나는 짙은 남흑색을 띠는데요. 날개는 검은색이며 깃은 가늘고 깁니다. 턱밑과 목 그리고 윗가슴은 밤갈색이고 아랫가슴과 배는 하얀색이죠.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무늬가 없답니다. 검은 부리는 짧고 작으며 발가락은 가늘고 흑갈색입니다. 집제비는 가위처럼 갈라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의 생활 습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제비네 노래방을 보내드립니다.

집제비는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서식하기를 선호하는데요. 마을 근처나 도시 주변의 들판, 강가, 지붕 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리를 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쉬기도 하고 논밭으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친구들, 집제비의 둥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둥지는 마치 벽면에 반쪽만 붙여놓은 작은 사발과도 같은데요. 집제비는 둥지에서 후대를 번식하고 새끼제비를 기른답니다. 그럼 집제비는 흔히 어떤 곳에 둥지를 지을까요? 주로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둥지를 트기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처마 및 벽구석과 같은 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동요 듣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사랑의 둥지를 보내드립니다.

집제비가 처마미 치거나 벽구석에 동지를 트는 원인 첫 번째는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천적이 적습니다. 뱀이나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마 아래나 벽구석은 악랄한 날씨로부터 알과 새끼 제비를 보호하기에 좋은 보금자리인 것이죠. 셋째, 모기가 풍부합니다. 집제비는 주로 곤충을 먹이로 하는데요. 모기, 파리, 나방 등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러한 곤충들이 많아서 집제비가 모기를 찾는 데 비교적 편리하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가 둥지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 배워볼게요. 동요 고향 청제비를 보내드립니다.

동지를 지을 때 암컷과 수컷 집제비는 번갈아가며 강, 호수, 소택지, 논 등 곳에서 진흙,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옵니다. 먼저 침과 섞어 작은 진흙 알갱이를 만들죠. 그 다음 부리로 진흙 알갱이를 둥지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우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단단한 외벽을 만듭니다. 외벽이 완성된 후 집제비는 3일 내지 5일의 시간을 들여 둥지 안을 꾸미는데요. 마른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다 침으로 고정시켜 바닥에 깔기 시작하죠. 건조하고 편안한 깔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식물 섬유, 모리카락과 새의 깃털을 깔아주는데요. 알과 새끼제비를 위한 포근한 이불을 마련해주는 거죠. 집제비가 하나의 둥지를 짓는 데는 8일 내지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제비는 둥지 짓는 능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건축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동요 청제비야 구제비야를 들을게요.

집제비가 비행 능수이기도 한데요. 비행 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급하강할 수가 있고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다니기도 하죠. 집제비가 무엇 때문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방금 집제비가 곤충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집제비는 주로 비행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는데요. 비행 중 집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면 마치 작은 그물처럼 곤충을 잡을 수 있답니다. 곤충들의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집제비로 하여금 훌륭한 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 거죠.

금속 광택이 나는 검푸른 털에 가위꼬리를 가진 예쁜 모습부터 우리 곁에서 동지를 짓고 살아가는 습성,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 능력까지 오늘 우리는 집제비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더욱 친근해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구들, 사랑스럽고 귀여운 집제비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리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수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봉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 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노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3: 오늘은 징창스반에
2: 노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노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노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신 경영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노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촌민 리춘복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과 상급에서 모두 관심을 주고 촌민위원회 주임, 부녀 주임, 회계도 일을 잘합니다. 경영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 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수매 노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수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0: 老人给他们送餐啥的。
2: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따뜻한 행복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시로로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성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이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인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 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 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 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주컵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 경기 및 5가지 축구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 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계열 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농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그늘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련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해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0: 사회구역 당미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우환정돈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통로 보수부터 민족단결문화 진지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대중지원, 이웃 갈등해소, 사회구역 편민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영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란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회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 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 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및 연결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결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및 연결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총공회 연결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결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삼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 구역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의 변

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0: 강화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초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촌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 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 대청에서 다 함께 과학 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 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 과학 보급으로 간호원절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 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의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 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강을 수호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 공연이 11일 중국 전매 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대학 대련예술학원 두 차례 순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춘의 선율로 문화관광융합의 서곡을 울리고 전매 대학 학생들에게 연길에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는 진심 어린 초대를 전했습니다.
1: 5월 9일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 이주 안전 통로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왕청 삼림공안분국에서는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버리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여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 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 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 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담고 싶은 사람의 숭고한 책임감이 있고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의 침묵 같은 사랑이 있으며 또 한 줌의 희망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낸 어머니의 아름다운 흉터가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요, 곽기술 혁신으로 의학산업을 이끄는 인대 대표의 열정, 40년이 지나도 생생한 할아버지의 어깨, 그리고 한 아이를 품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운 한 여인의 간절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만듭니다. 먼저 과학의 힘으로, 기업가의 사명감으로, 그리고 한 지역의 대표로서 조인대 대표이며 길림 오동 야급집단 연결주식회사 리사장 겸 총경리인 장해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혁신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수의약품, 항암제, 자동화 생산라인, 디지털 시스템까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술들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그는 약품 안전은 민생공정이라는 신념으로 품질 혁신과 환경을 동시에 지켜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길림 오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은 분망함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생산라인이 쉼없이 가동이 되고 자동화 장비가 질서있게 제품을 실어 날랐으며 디지털 시스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대 대표이며 길림 오동 야급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겸 총경리인 장해도는 작업장의 곳곳을 꼼꼼히 살펴며 생산 기록을 확인하고 기술 일꾼들과 생산 공예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연간 장해도는 인대 대표의 사명과 담당을 짊어지고 대표 직무 수행과 의약산업 발전을 하나로 꿰어 제품 개발, 품질 제고, 설비, 자동화 및 디지털화 이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혁신은 기업의 생산 기반입니다. 이는 장해도의 경영 리념입니다. 핵심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없이는 제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는 3억 2천만 원의 연구 개발 자금을 투입하여 성급 박사 후 혁신 기지 등 고급 연구 플랫폼을 구축을 하여 기술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핵심 제품인 주사용 리보핵산 I는 4개의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10년간 누적 생산액이 6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항암 약물인 주사용 염산평양 마이신의 불순물 공제 기술은 국가 표준을 넘어서 기업 표준이 국가 표준으로 격상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 5종의 신제품과 2종의 원료 의약품이 시장 진입 허가를 받았고 8종의 신제품이 국가 심사 단계 진입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157개의 약품 허가 번호와 11개의 전국 독점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 최근 10년간 의료적 생산액이 79억 8천만 원, 납부한 세금은 10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며 연변제약산업의 혁신 발전을 상징을 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해도는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초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품 안전은 민생입니다.

인생 공정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품질 체계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품질은 설계에서 비롯된다는 핵심 리념을 내세워 10여 개의 제품의 품질 기준 향상 사업을 추진했으며 5개 품질 기술 혁신 성과가 전국 의약품 품질 관리 성과 평가에서 1등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기업의 검측 연구 개발 중심은 202여 대의 자동화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검사 과정의 표준화와 정밀화를 실현했고 전 과정 품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약품의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또 일평균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 처리장을 완공하는 등 친환경 발전 리념을 실천하면서 품질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혁신 면에서는 국제 수준의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하여 핵심 생산 공정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여 생산 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인위적 실수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스무 갈래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열 종의 제형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분무 흡입제 생산 라인은 길림성 해당 분야의 공백을 메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관련해 장해도는 인대 대표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기업을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의 전환 승격을 촉진하는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산업학교 연구단의 협력을 심화하며 생물의약, 종이약 등 분야에서 신질 생산력을 육성을 하고 더 많은 특허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장해도 대표의 따뜻하면서도 출연한 경영철학 잘 들으셨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기억의 숲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지게에 뗄나무를 가득 싣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한 할아버지. 삶은 그에게 말을 아끼게 했지만은 그의 어깨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손주에게 목마를 태워주던 어깨, 생산대 표마대를 매던 어깨, 돗자리를 짜고 황무지를 개간하던 어깨, 그 어깨 위에는 땀방울이 별처럼 반짝였고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가족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40여 년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할아버지. 네, 이어 홍길남의 숙이 어깨를 통해서 그 순간 흔적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어깨, 홍길남. 할아버지가 세상을 떤 지 40여 년이 되지만은 요즘 할아버지 생각이 몹시 난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추가집 정죽한에 토스리고 앉아 들창문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로 한뼘 남아 자란 턱수염을 내리 쓸다가도 오른손으로 군방들을 쥐고 뻑뻑 밟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특히 내가 어릴 적에 목마를 자주 타던 할아버지 그 어깨가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 그 어깨는 곽지를 메고 황지를 개간하러 다니던 어깨였으며 지게로 뗄나무와 굴을 지고 다니던 어깨였으며 생산대 쌀마대를 메고 다니던 어깨였다. 어느 날 달빛이 교교한 한밤중에 할아버지는 어깨가 아파 잠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끙끙 시름 소리까지 냈다. 견주염이 도진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지긋지긋 아파라는 어깨의 그 진통을 참다 못해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팔을 올리 휘젓기도 하고 앞뒤로 밀고 당기기도 하고 360도로 빙빙 돌려보기도 했다. 몹시 아픈가요? 잠길에서 깨어난 내가 근심조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머리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제가 주물어 드릴까요?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안마해드렸다. 아, 바로 그곳이야. 할아버지는 외마디 소리를 냈다. 아픈 부위를 제대로 눌렀나 보다. 평소에 어깨가 그토록 아파놨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내지 않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온종일 가도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과묵한 성격의 할아버지였지만 그는 일선에서 부지런했으며 베풀기에 빈색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시름소리는 나의 가슴을 흡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늘 할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타고 온종일 동네 놀이를 했다. 구산을 벗어나 서성 시가지까지 갈 때면은 개눈갈 사탕과 3전짜리 얼음과자를 얻어먹는 것쯤은 필수였다. 일하러들 나오세요. 일하러들 나오세요. 이른 새벽이다. 생산대장에 일하러 나오라는 외침 소리가 들리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공양을 바칠 표마대를 술에 실으러 나오라는 통지였다. 할아버지는 두루마기를 허리춤에 꽁꽁 비끄러매고는 삽장문을 나서더니 생산대 탈곡장으로 향했다. 동산의 아침해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 같은 벼무지의 벼를 가래질 하고는 벼마대에 담고 있는 사원들의 얼굴이 보이었다. 그 가운데 백여 번짜리 벼마대를 어깨에 메고 탈곡장을 벗어나 길가에 소술에 싣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안겨왔다. 생산대 일을 마치고 난 할아버지는 그 걸음으로 강가의 습지에 가서 고를 베고는 지게 한 짐 박아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를 햇볕

대 며칠 만료면 잎이 쪼그라들면서 새하얀 국수 오리처럼 길게 치렁치렁 드리우는데 그것이 바로 돗자리를 짜는 데 쓰이는 주재료였다. 주재료가 준비되면 할아버지는 창문가에 미리 준비해놓은 돗자리 틀 앞에 마주앉아 돗자리를 짜곤 했다. 지그득 지그득 지그득 들창문 문풍지를 꿰뚫고 집안에 스며드는 햇빛은 땀이 송골송골 돋은 할아버지의 어깨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할아버지가 짜린 돗자리는 쓸모가 많았다. 1970년의 어느 날 그 돗자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회갑식이 펼쳐진 추갓집 마당에 정연하게 깔려져 있었다. 돗자리가 깔린 마당은 마치 널따란 방안과도 같았다. 그 돗자리 위에 색다른 음식들이 가득 우른 큰상에 차려져 있었다. 마을의 축객들은 맨발바람으로 마당에 깔린 돗자리를 밟고 축소의 잔을 올렸으며 우락판까지 벌리였다. 회갑식이 끝난 후에 마을의 조물 애기들은 그 반들반들한 돗자리 위에서 미끄럼치기도 하고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며 재미나게 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또 짜린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친척집에 가서 일일이 나눠줬으며 나머지는 할머니들로 시장에 내다 팔게 했다. 지난 세기 70년대 돗자리 하나에 5원, 돗자리 장사도 꽤나 짭짤한 수입 원천이었다. 농사꾼이 잘 못 사는 원인이 그저 배나 골치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할아버지는 늘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 살아야 하며 잘 살자면 머리를 써야 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일컬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곽지를 어깨에 메고 뒷골 안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러 다니었다. 어느 날 나도 곽지를 메고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할아버지는 일할라 치면은 몸을 내번지고 일하는 성격이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아예 우통을 벗어버리고 곽지를 휘둘러 댔다. 그의 새하얀 어깨는 땡볕에 타서 검붉어지더니 나중에는 껍질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아파났다. 그렇게 개간한 밭은 서너 마지기밖에 안 되었지만 거기에 콩, 원두, 열콩, 팥, 감자, 호박을 박아 심으면 한 해 먹을 식량에는 그럭저럭 많은 보탬이 되기도 했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아 푼돈이라도 빼낼 수가 있었다. 어느 해 방학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날 할아버지는 집채 같은 땔나무를 얹은 지게를 지고 구부정한 허리를 간신히 지탱하면서 북쪽 산비탈을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할아버지의 그 지게를 내가 옮겨지려고 서둘렀다. 농군들의 어깨는 지게를 지게끔 생겨먹었거든. 이건 인테리들이 지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며 나를 마구 밀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며 나무짐을 두 손으로 받쳐드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점점 못해가는 할아버지의 몸 때문에 적이 근심이 됐다. 나는 지게를 지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나무에 찔려 상처 자국이 난 어깨를 발견하게 됐다.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뒷골한 황지에서 김매기를 하고 귀가하다가 삼림철도를 다니던 증기기관차가 내뿜는 강력한 증기의 습격을 받아 온몸이 물찬봉이 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뒤따라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나는 쏜살같이 달래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상한 데는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강변에 모시고 가서 흙토성이가 된 몸을 씻어드렸다. 알몸에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 순간 나는 소나무 껍질처럼 터실터실해진 할아버지의 어깨와 잔등으로 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어깨와 잔등을 조심조심 문지르면서 그만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1980년에 구희를 넘긴 할아버지는 새집 짓기에 나섰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 어깨를 드러내놓고 런닝 셔츠 바람으로 흙질하는 할아버지의 일솜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가 진흙 반죽을 삽으로 푹 떠서 할아버지의 왼손에 쥐어진 나무판에 옮겨놓은

할아버지는 오른손으로 검어진 미장칼로 진흙 반죽을 뚝뚝 대서는 벽에 척척 바르곤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본 할아버지의 제일 마지막 노동 장면이었다. 할아버지는 74세 세상을 떴다. 당시 나는 대학 공부를 할 때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다. 그것이 아직도 유감으로 남아있다. 할아버지 어깨는 가문을 지켜준 따뜻한 짐이었고 그 어깨 위에 도단한 땀방울은 우리를 비춰준 불빛이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흉터입니다. 송향목님의 이수기는요, 단순한 몸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한 여자의 뜨거운 기분이고, 또 유산과 침과 뜸과 수술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간절한

증가입니다. 제왕절개 소설로 남겨진 그 흉터는요, 그녀에게 외로움을 견디게 한 버팀목이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찬가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를 품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운 어머니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흉터 송향욱. 사람마다 크거나 작거나 흉터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흉터는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고 내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리움의 표징이기도 하다. 내 몸에도 나만 볼 수가 있는 곳에 긴 흉터가 있다. 그 흉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출산의 고통을 동반했던 그날의 일이 무성 영화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교류를 하자 천성적으로 섬약한 체질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유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자식과 인연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될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임산부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자꾸 겪다 보니 나는 심신이 무척 지쳐있었고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으며 독이 남편 보기 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던 남편은 힘든 내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살뜰히 위로해 주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의 한 줄기 햇살이 되어주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우리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또 한 차례 유산의 아픔을 겪은 나는 몸이 회복되기 바쁘게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용한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엄마가 되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잔뜩 희망에 부풀어 남편과 함께 부인과에 무척이나 용하다는 선생님을 찾아 연길로 향했다. 나를 자세히 진찰해보던 선생님은 순환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배침을 맞는 동시에 뜸 치료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겁이 더럭 났다. 어릴 적부터 약이라면 죽으라고 먹기 싫어했고 담이 작아 근육주사나 점적주사를 맞는다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나였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는 결심을 내리고 치료에 나섰다. 숯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튿날부터 나는 치료에 달라붙었다. 헌데 치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위 부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배꼽 아래까지 한 뽐이나 되는 긴 침을 수십 대 맞아야 했다. 침이 살에 들어가면 마치 내 오자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극심한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런데 침을 꽂을 때 아픔도 컸지만 침을 꽂은 대로 한 시간이나 붙어야 하는 그 고통도 여간 말이 아니었다. 침자리도 아프고 뒷잔등이 쏘셔났으며 진땀까지 빠질빠질 났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통증에 몰려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보려고 옆에 환자분과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애꿎은 시계만 눈이 빠지게 쳐다보았다. 침을 빼고 나면 온몸은 땀벌창으로 되었고 힘이 다 빠진 내 몸은 녹초가 됐다. 거의 한 달이라는 긴 침구요법이 끝나기 바쁘게 이어 뜸요법이 시작됐다. 약속을 심혈에 위치한 사루에 놓고 불을 붙이면 쑥만의 특유한 향기가 진찰실에 진동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어 살이 따가오면서 이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온다. 그 아픔은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약속이 다 들어갈 때마다 나는 너무 아파 몸부림을 쳤다. 백가죽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체면이 아니면 구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뜸 칠장을 다 뜨고 나면 배꼽 주위는 벌겋게 되었고 여기저기 물집까지 생겼다. 물집을 터치워야 이튿날에 덜 뜨겁다기 집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늘을 불에 소독을 해서 하나하나 터치웠다.
물집을 다 터치고 나면 상처 부위는 너무 아리고 아팠다. 뜸치료법은 침구요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했다. 이래서 아마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에 태어날 예쁜 아기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용케도 이겨냈다. 침구요법과 지옥같은 뜸요법이 끝난 후 나는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뜨거운 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임신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드디어 나는 임신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 어느덧 열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새 생명과 만나는 날이 돌아왔다.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은 순산하면 산후 회복이 빠르고 아기 건강에도 더 좋지만은 나의 체질 때문에 순산은 불가능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식후여서 전신 마취를 못하고 국부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긴장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수술이 잘 될 거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고. 옆에 있던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은 그렇듯 믿음직스러웠다. 수술대 위에 누웠다. 국부 마취여서인지 정신이 말쑥했다. 수술 의사들의 말소리도 들려오고 통증도 약간 몰려왔다. 의사 선생님들의 손놀림에 배 안의 모든 내장을 다 훑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고 또 참았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고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물했다. 힘찬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복덩이는 다름 아닌 공주였다. 나는 사지를 바둥거리며 우는 아기를 보고 또 부었다.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었다. 그때로부터 나의 배에는 소중한 내 딸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흉터가 생겼다. 배꼽 아래부터 지렁이처럼 길게 누워있는 흉터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아픔, 고통과 싸워 이긴 흔적이었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항만이었으며 떳떳하게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에도 스무 살의 예쁜 숙녀로 훌쩍 커버리었다. 그 흉터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와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2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왔으며 일편단심 변치 않고 남편의 내조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 배에 남겨진 흉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흉터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으리라. 어쩌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흉터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행복의 끈이었고 나와 딸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끈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행복한 견증이니라. 이제 10년 아니 20년 후이면은 내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것이고 얼굴은 조글조글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로 되겠지만 오직 나만의 아름다운 흉터는 계속하여 내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내 흉터에 긍정과 찬사를 보내고 싶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 흉터야말로 진정한 삶의 찬가이리라. 네, 삶은 때로는 땀 같은 무게로 때로는 흉터 같은 아픔으로 때로는 어깨 위에 내려앉은 별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삶의 향연에서는요.

과학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대표의 신념, 말없이 가족을 지킨 할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아이를 품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낸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깨와 흉터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따뜻한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으로 오늘 풀어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다운 하루 되십시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한살, 제작의 송기혁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그녀들의 이야기.

부엉이들은 평소에 먹이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둥지는 언제나 풍성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부엉이 둥지에 먹을 것이 쌓이듯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부엉이 살림이라 부르죠. 대부분 야행성인 이 부엉이들은요, 어두워지게 되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새벽 해가 뜰 무렵까지 부지런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서는요, 부엉이들이 지혜롭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잠 못 들고 계시는 부엉이 쪽이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 뭐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요, 여기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서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입니다. 습관처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요즘요, 커피 대신에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차에는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왜 차가 좋을까요? 차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해소시켜주고요. 또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하게 심장이 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차를 마시고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드물죠. 그 이유는 차에 또 다른 성분인 티아닌이 이 카페인의 체내 흡수가 서서히 진행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되죠.

노화 방지,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다보게 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드는 차 마시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차, 국화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씁쓸하고 또 구수한 맛의 국화차는요, 특히 환절기 먹으면 좋은 차라고 하죠. 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때 마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의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이나 환절기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면 국화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눈 피로를 푸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기도 하죠. 심신을 안정시켜 두통 완화는 물론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오미자차는 간 해독 작용이 탁월한 차로 알려져 있어요. 간이 피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오미자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소와 로폐물 배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미자차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스민 차입니다. 자스민 차. 네, 여성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스민 차는요, 모유를 촉진시켜 산모들이 마시면 좋은 차입니다. 생리동안화와 생리불순에도 효과적인 대표적인 차입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장인과 수험생들이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건강한 종류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마시는지도 참 중요하죠. 저는 하루에 머그 자루로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은요, 특정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적절한 온도가 되는데요. 이때 차를 마시다 보게 되면은요, 흡수도 빨라지긴 해요. 뭐 뜨거운 걸 마셔야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식도를 상하게 할 뿐 뜨거운 물보다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몸의 혈액순환 속도를 높이는 데 더 이롭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어서 좁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는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보다 1인 가구나 또 소가족 형태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원룸이나 소형 평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면요,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 첫째로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부피를 차지하는 큰 사이즈의 식탁 대신에 작은 식탁을 선택을 하면 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하거나 또 접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유 공간을 다른 것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담은요, 벽면을 활용하는 TV입니다. 텔레비전과 그걸 둘러싼 서랍장들은요, 집안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으로 텔레비전을 옮기면 바닥 공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공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먼지 청소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관리가 편하다고 해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벽면에 책상에 상판을 달고 벽면에 선반을 달아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공간을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울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공간을 더 높이고 밝고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울을 둬도 좋고 또 문이나 싱크대나 수납장에 거울을 달면은 공간 활용도 높이고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색상은 공간을 편안하고 차분하면서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크기보다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밋밋하게 느껴지지 않게 패턴이나 질감을 추가해주면 더 완벽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납장의 옷 부분이나 높게 설치된 요소들과 천장 사이 빈 공간을 10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책장과 캐비닛의 우를 살펴보면 천장 사이 틈새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뭐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올려놓으면요 보기 안 좋죠? 시중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수납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똑같은 크기와 색감의 수납 제품들을 구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그 안에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으면 집이 훨씬 깔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일전쟁 시기 판로군의 의료병으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사소위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사소위는 의료병으로 되었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피비린내라는 잔혹함은 진료소 안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중상을 입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병들을 마주하며 그녀는 전사들을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녀와 남편은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청춘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사소이가 태어난 하북성 정현 8구 동호초는 일본군의 잦은 수탈로 군중들이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1930

1949년 마을에 머물던 22살의 한 젊은 팔로군 전사가 일본군이 들이닥치자 우리 군의 기밀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 기밀 소류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모두 태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 나무에 묶인 채 휘발유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사소의 마음속에 일본군에 맞서겠다는 항전의 불씨를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1940년 5월 그녀는 군 입대 모집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생학교에서 6개월간의 학습과 훈련을 마친 그녀는 바로 진찰소로 가서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백판대전이 치열해지자 팔다리가 잘린 중상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7명의 중상자를 맡아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볶은 검은 콩으로 끼니를 여우고 해진 군복을 깊고 기워 입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의료병원 고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가면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감동한 부상병들은 그녀를 친누나나 딸처럼 의지했습니다.

1943년 봄, 일본군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상병들을 동굴로 옮기던 중에 진료소의 부원장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적들은 부원장의 옷을 벗기고 눈밭에 무릎을 꿇리고 채찍질해가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들이댔지만 그녀는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나는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라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감시가 소리진 틈을 타서 지혜롭게 탈출을 했고 사소일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그녀의 귀환에 눈물 흐르며 기뻐했습니다.

1943년 사서인은 하북성 중부 군사구역 사령관의 아들을 돌보는 육아병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사령관 부부의 소개로 당시 그들의 비서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 3일 만에 남편은 부대를 따라 전선으로 떠났고 1년 뒤 전쟁이 끝나서야 재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된 후에 개인의 삶을 생각하자고 약속을 하며 7년 동안 자네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선을 누비고 아내는 후방에서 간호사, 후강생, 상점, 점원 등 조직이 필요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힘을 보태곤 했습니다. 1965년이 돼서야 두 사람은 후남성으로 내려와 자신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인은 노병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중국을 해방시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사들은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머리가 잘리는 것조차 바람에 모자라 날아가는 것도 정도로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군인의 고문을 넘어서서 생명과 존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던

요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팔로군 여전사 사소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중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가 안가엘 위옹이 쓴 행복은 주름살이 없다는 한 부의 장편 소설로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많은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과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로년을 펼쳐 보여줍니다. 소설은 플래트 할머니가 주인공이며 각자의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블레트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가려고 일을 꾸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5세 할머니 폴레트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살짝 로망난 할망구 연기만 해내면 아들의 돈으로 프랑스 남부의 초호화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이 정말 없었나 할머니는 어정쩡한 시골 여인 속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당장 이 촌구석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매력과 비밀 앞에서 호기심 많은 천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르조 선생 방에 숨겨진 수수께끼 편지들은 무엇일까요? 도서관에서 주운 그 이상한 수첩의 주인은 누굴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폴레트는 그들을 만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마침내 어떤 의미를 찾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에는 걸핏하면 역정을 내는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잡혀 살고,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인 남편 치닫거리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이제 겨우 자유로워졌다 했더니 몸뚱이가 안 따라주는구나. 책의 초반에는 기상천외한 침의 연기와 무너진 계획으로 심술내는 사랑스러운 폴레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서재에 버터를 놓거나 냉장고에 책을 꽂는 것부터 욕조에 시리얼을 뿌리고 손주의 오리발까지 신으며 현관에 속옷을 쫙 펼쳐놓는 데다가 가족들이 모여 후식을 먹을 때 소파에서 소변을 보는 것까지,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은 코미디 기분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읽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폴레트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저도 몰래 울컥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폴레트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그녀가 한평생 단 한 번 누리고 싶었던 호사마저 허락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인생은 행선지를 신경 쓰지 말고 즐겨야 하는 여행 같은 거야.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 조르조의 모자 상자 안에 숨겨둔 오래된 편지들이 하나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책은 재미와 감동을 모두 담고 있는 따뜻한 소설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써나가는 책 같은 것, 누구에게도 례외는 없어요. 알아요? 폴레트 할머니 일침이 내게 하는 말처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삶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폴레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삶의 조각, 기쁨, 슬픔, 신비로 가득 찬 부드럽고 밝은 소설입니다.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골 여인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파리 근처의 그곳은 오베르주라고 부르는 매우 프랑스적인 곳으로 음식은 수제이고 가정 스타일이며 그곳 사람들은 매년 방을 임대합니다. 저자는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오늘의 요리, 종로의 만찬, 그리고 수제 튀김이 있는 그곳에서 저자는 사랑스러운 단골 로브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을 배정해 놓았고 항상 기분이 나쁜 것처럼 주문을 하곤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이 소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봉 씨의 여인 속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때로는 진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여인 속을 운영하는 이봉 씨와 요리사 누르와 레옹, 달콤한 줄리에트, 그리고 생생한 삶을 대변하는 마르셀린, 비밀을 지닌 이폴리트, 신비한 편지를 가진 조르주 등 다른 하숙인들, 그리고 마법의 미각을 가진 고양이까지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폴레타 할머니의 호기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우리는 모든 바람에 떠밀려 누군가가 공들여 안무한 춤을 추는 종이 인형들이다. 춤추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느끼려고만 한다면 행복을 위한 깜짝 선물은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소설은 유머와 감정,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갑니다. 특히 폴레트의 심술궂은 분위기 뒤에는 보수적인 아버지와 가부장적인 남편을 살아낸 삶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각자의 역사, 약점, 의심, 두려움, 삶의 사고들로 상처를 입은 하숙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유머와 섬세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더는 삶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빛나는 소설입니다. 무엇보다 로넨을 싫어하고 로넨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있고 싶어하는 이 사회에서 로넨에게 진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저자의 글은 감동 그 이상입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삶을 충만하게 살고 소소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곳이 그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설렘은 롭 라이너 감독이 연출하고 웬들린 반 드라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억지로 만든 갈등도 과장된 설정도 없이 오직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감정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려내며 사랑, 성장, 가정, 자기 가치라는 깊은 주제를 전달합니다. 영화는 마치 맑고 치유적인 산문시처럼 따뜻하고 밝은 화면에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이 담겨 모든 관객에게 첫사랑의 설렘과 성장의 힘을 되찾아줍니다. 이야기는 7살 소녀 줄리 베이커의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블라이스 가족이 작은 마을로 이사온 날 줄리는 블라이스의 맑고 푸른 눈동자에 깊이 매료됩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그를 위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에게 블라이스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블라이스가 자신의 마음에 답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블라이스에게 줄리의 열정은 너무 과했고 그 적극성은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하고 짜증스러울 뿐 줄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녀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꾸며 줄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가장 뛰어난 소설 방식은 남녀 주인공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줄리의 눈에는 순수한 기대와 아름다움이고 블라이스의 눈에는 어색한 도피와 거부감입니다. 두 시점의 충돌은 풋풋한 감정을 더욱 사실하고 사랑스럽게 만들며 관객은 두 아이의 전혀 다른 내면 세계와 성장 궤적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나무에 집착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바람과 햇살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이 나무는 자유, 아름다움, 꿈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직접 기른 달기 낳은 달걀을 매일 블라이스 집에 보내며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줄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생활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 블라이스는 억압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고 까칠하며 줄리 가족의 자유롭고 진실한 모습을 경멸하고 늘 흉을 봅니다. 블라이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치관에 물들어 소심하고 타인의 시선에 휩쓸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줄리를 피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근거 없는 편견에 따라 줄리가 준 달걀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껍데기에 쌓인 씨앗처럼 아직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무 벌목 문제, 달걀 사건, 할아버지 등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화 설렘은 결코 단순한 첫사랑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 성장과 쌍방향의 만남에 관한 성장 서사시입니다. 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좋아함은 비굴한 추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독립된 사람으로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낭만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블라이스를 통해 우리는 성장이란 편견을 깨고 진심을 직시하며 용기와 존중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따뜻한 가정, 통찰력 있는 어른, 순수한 이웃사랑은 이 청춘 이야기에 끝없는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번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혈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런 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혈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잇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잇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의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저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3각을 싸면 1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1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각의 1각은 한 달 반 자오, 9각의 3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청심환 보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저는 예전 50대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맥이 없어서 좋은 청심환을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청결함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0: 그런데 이 정심하는 이제 한 3개월치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1: 이제 네, 50대가 네. 거의 된다 할게 돼 있으니까 여성들이 네.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 이거, 저는 4개월 치료, 그 1개월 정도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예. 예. 그래,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1: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예. 방법을 하고 한 번이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김기 세교수 신장에 두살을 두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찾는데 지금은 가슴 키우자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3: 혈압이 높은 게 이전에 자살을 했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더니 지금 잠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아, 예.
3: 입안에서 냄새 나더니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예.
3: 회원이 이렇게 해봐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는데.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5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지금 1년 장례를 좀 잘 됐어요.
1: 아, 그래요. 예.
4: 모든 면에서 좀 효과 많아요.
1: 그래요.
4: 예.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1: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1: 아, 예.
4: 이건 없어진 지 오래.
1: 오라죠. 예.
4: 그리고 밥 살 먹고, 예. 안에, 설골 안에 4-5번 갔다 왔어요.
1: 예. 심장 약하면 예. 콤파치 하고, 콤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예.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극상한 거, 3번 한 거, 2번 가면 돼요.
1: 정상입니다. 정상. 예. 너무 정상.
4: 잠도 잘하고, 예.
1: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예. 내일이나 그, 난 이 약 오늘도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4: 네, 부작용이 없어요.
1: 예, 그렇죠. 예.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었지.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어제 바카라 선언할까 그래. 어제 15년부터 두 번씩 먹은 게 지금 그 정도.
1: 또 안 눌렀죠. 예.
4: 거의 다 없어졌어요.
1: 예, 이 봄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1: 아,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예.
1: 하세요.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을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자가진단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됐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술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저통의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

경생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제일 나서서 100분제 40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상으로 난 가슴 침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제일 나서서 40% 거의 절반인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것은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카이슝하지 않으면 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히신 경우를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본제품

0: 초원에서의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결국 기후조건이 저기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는 몇 가지 보조제품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네,
2: 그,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닫지 못하고.
0: 아, 심장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예. 혈압을 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2: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혈압계를 사셔.
2: 초원 청심환 먹으면 어떻습니까?
0: 초원 청심환은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2: 50매치 같은 때.
0: 예, 50대에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다음은 예, 세곽삼의 한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면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에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거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곽삼은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2: 몸이 아예 좋아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번입니다.
2: 33-5번.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된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에 넣지 못해서 저녁이기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저녁이기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댔어.
0: 아, 잠자기 힘들어졌다.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심장에 넣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잔더니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낫고
0: 예. 예.
3: 심율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되었습니다.
0: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 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가 이 청집을 타는데 저기 청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됐어요.
0: 아, 예, 숨이 찼어. 예.
3: 예. 근데 이거 쓴다네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3: 어제 넉달 예.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초원 청심환 좀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뭐, 기분 좋습니다.
0: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0: 네, 숨이 차서 어두컴도 못했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리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도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좀 살는데, 그도 아침에 혈압 길에서 댕기면 130도 되나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0: 예, 너무 용도, 예,
1: 리상적인 용도.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예, 용도였습니다. 예. 그래 없으니 지금 밥도 용달 먹습니다.
1: 그렇죠.
0: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이 입에서 흥 냄새식이 납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용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숨이 차서?
0: 예,
1: 계단 내리시기 내려가다, 힘들어. 예.
0: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서 후들거려서 예, 자꾸 떨기 나서.
1: 예.
0: 그래, 구부러서, 너희 발이 무서워, 다 끌려가지고.
1: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0: 예. 예. 그래서, 예, 미들이 발이 사람이 없으면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예, 바깥으로 나갑니다.
1: 그래요. 그래야죠.
0: 예. 예, 나가서 두드러도 걸어 댕기고, 예. 영 활동도 잘 합니다, 지금.
1: 예, 예.
0: 예, 영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어.
1: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럴 때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0: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예.
0: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혈이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내에 올라가면서 내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쭉 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에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며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이상이셔서 심장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10시 반 자, 7시 반 자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0: 무근능이야 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로폐물이 노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이 약화로 건파 공능이 약화, 건파 공능이 약화가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허상 변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주에 몇 번씩 일어나 다섯 번 화장실 나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으니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탈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시니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한 듯이 어떻게 그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이 꾸구터 그 상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방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하라 하게 되는데 좋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이, 청단백 도타이란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이며

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란화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잎과 나비, 겨울의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채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채는 복숭아 꽃을 사각 우표로 인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 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 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 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채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바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채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채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채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채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배채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가 이웃집 담장호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채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 나무도 좋아하며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공간 속에서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표에 담으려는 꿈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치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 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남로, 오늘날 백성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조계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3그루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괴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살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의 은교하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의 기화나무 묘목을 들어 삼륜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기화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허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제 자매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교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배채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배채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렸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타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버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배치는 아버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채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채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호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고상한 문외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화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후생은 소모를 주하에게 소개했지만 주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하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하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0: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중의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10급 명중의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중의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사당방비, 도깨비 곧자기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펼쳐져 있는 16,3000리벌은 먼 옛적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벌이 동쪽 끝에는 그제나 아담한 마을이 있어서 당리라고 불렀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그 보리 저녁 때쯤 돼서 푸르른 압록강 건너 우뚝 솟아 있는 산마루에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그 남쪽 언덕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뒷등에다 개나리 보증을 띈 냄새가 지속해 보이는 행객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행객은 이 집 저 집 자세히 살펴보다가 끝내 어느 한 농부네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장님께 계시옵니까? 행객은 울바다 곁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난 노인은 행객한테 물었습니다. 손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오시는 길인지 웬 연고로 찾아왔지요? 그 말에 그 행객은 길 가던 행객인데 이제 나 해도 넘어가니 하니 어떻게 기댁에서 하룻밤만 류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가 없는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곧 집을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로에는 낯선 행객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어딘가 좀 세상이 풍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내 집 살림이 그렇게 유독하지 못한 행편이지요. 로에는 이렇게 선선히 그 행객이 욕을 또 들어주었습니다.
0: 네, 주인집 노인이 마음씨가 곱네요.
1: 예, 노인이 말대로 주인집 생활은 유독한 편이 못되어도 어딘가 깨끗하고 산뜻하였습니다. 인제 이 집에서 하룻밤 잠에 신선화 지어보고 내일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야지. 과연 인품이 후한 집이로구나.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등에 진 개나리 보증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윽고 그 주인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일밭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아가야, 길 가던 손님이 모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 하룻밤만 묵고 가니 그 좀 맛있는 반반한 음식을 상호에 올리게 자네도 손님한테 인사를 올리거나 로인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아버님 알아서 와요. 며느리는 깍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은 마음씨 착한 집에 제대로 들어왔다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그 로인과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사이에 언더 전역성이 들어왔습니다. 로인은 로인과 손님은 저녁 식사를 한 뒤 저녁상을 물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저녁밥은 지루하게도 긴지라 동네방네 젊은 청년들이 매일 저녁 이 집에 모여들어서 한담하며 놀곤 하였는데 이날 저녁도 례가 아니었습니다. 모여든 청년들은 저 10여 명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 구석에서 옛날 옛적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구석에서는 동네에 있은 이야기로 밤을 깊어간 줄은 몰랐습니다.
0: 네, 옛날에는 마을마다에서 이야기판을 벌리는 일이 흔했죠.
1: 예, 바로 이야기판이 한창인데 주인집의 며느리가 백지로 쓴 편지 한 장을 청년한테 내놓았습니다. 자 중에서 누가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오늘 아침 받았는데 온 동네 다니며 읽어달라고 했지만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동네라고야. 그 말에 이틀 전에 보낸 편지도 있다니 며느리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그걸 주세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지요. 등불 곁에 앉아서 들까불던 청년이 며느리 그 손이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 속지를 뽑아 읽었습니다. 희기도 흰 백지로다. 검기도 검은 목이로다. 가로 세로 모가 난 글이라고 했지. 뭐라고 했겠나. 그 말에 옆에 있던 천청인이 야 임마 이게 대체 시냐 아니면 노래나 이 까불이야 좀 똑똑히 읽어라. 구석에 앉아서 청년이 그 면박을 주었습니다. 허허, 편지 내용이 그런 걸 다시 어떻게 똑똑히 읽느냐. 편지를 읽던 청년이 재단이 두덜거리며 며느리한테 편지를 뒤에 돌렸습니다. 야, 그 편지 인조 기억자는 아니야? 내가 읽어줄게. 곁에 청년이 편지를 챘습니다.
0: 네, 그 청년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까요?
1: 예, 편지를 쓴 청년이 편지를 가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거꾸로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들으시라. 종이는 열콩이요, 글씨는 파츠로다. 열콩과 파츠는 오동진 날 오구랑 죽에 넣으면 맛있노라. 그 바람에 여럿은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시인이냐 아니면 풍각쟁이냐. 이 큰 동네에 편지 한 장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니 타 동네에서 온 손님이 웃겼다. 편지를 이리다오. 내가 읽어줄게. 고방문 곁에 앉아있던 청년이 편지를 받아주고 눈을 엄짜리여 흥흥 코소를 한 뒤 손님이 있는 방을 슬금 들여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종은 듣거라. 편지 내용인 즉 이렇다. 먹물은 개발 개발인데 백지 따라 흘러노라. 그 독금이 출처 놓았느냐 갈가마귀 똥물을 가리겠느냐. 뭐에 앉은 젊은들이 젊음하다 제 제자로 뽐내며 장기를 부르느라 했지만 주인 양주는 만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 서생들 다 모였구만. 헌데 도대체 누가 수재인지 알 수가 없군. 그 편지를 속시원히 읽어달라니까 생원이 모르면 이 큰 동네에 갸갸 격여도 볼 줄 아는 분이 없네. 며느리는 편지를 그 청년한테 주었습니다.
0: 네, 청년이 네. 이번에는 편지를 제대로 읽을까요?
1: 네. 놀러 오자부터 줄곧 점잖게 앉아있던 수재라는 청년의 편지를 받아 지었습니다. 저치가 뭘 안다고 저렇게 떠받드는가요? 실상 우리나 처지나 맨 그 일반인데요. 누군가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0: 어떻구나 해서 맹렬한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받아진 그 청년은 이리저리 뜯어보는 듯 하더니 집 식구들을 보고 난 뒤 정색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싶은 내 딸과 사이야, 이곳에 계시는 너희들 양부모들은 모두 아무런 일이 없이 무병하니 안심하고 잘 있거라. 그리고 여가를 타서 놀려오르마. 그것을 보거나 듣고서야, 야, 그래도 그치가 그를 먹구나.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줌마, 저도 듣게 그리나 봄내합니다요. 전번에 보내왔던 편지를 보지 않아도 이런 저 문안 편지가 갔군요. 며느리는 며칠 전에 왔다는 편지마저 내놓았습니다. 아니, 아줌마, 이 편지는 보나마나 해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 청년은 편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원도 그렇게나 좀 안다고 그렇게 비싸게 놀지 말고 마저 받으라니까 며느리는 떼지 않은 편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문이 열리더니 물 한 사발 청하려던 주인 로인이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침에 온 그 편지를 손님한테 보여나? 보안이 손님은 서당을 다닌 것 같군. 너무도 피곤하여 누운 채로 손님 집으로 이야기하네 하던 손님은 편지를 봐달라는 소리를 듣고 임차 일어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1: 네,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0: 네, 동네 청년들이 웬 편지를 가지고 통을 쓰네야 했던 손님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로이님, 대기 며느리 본가지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내일 장사 날이기에 편지 받은 즉시 딸과 사이들 급히 오게 해달라는 부고랍니다. 그 말이, 에? 저런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로이는 그만 어정쩡해 졌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며느리는 그만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웃고 떠들던 집안은 불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여들어서 놀던 청년들은 저마다 자기 신을 찾느라고 복가쳤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제 신을 거꾸로 끌고 밖으로 달아놨고, 어떤 청년들은 신을 신지 못한 지 저 신을 손에 쥐고 내 꼴 봐라 밖으로 나갔고, 어떤 청년은 제 신도 찾지 못한 채 또 달아났습니다. 모였던 청년들은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그걸 제가 하나 뽐내려고 빈 소리를 전 뒤에 뜻밖의 손님이 학문이 높은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 청년들은 부끄러워서 산지사방으로 헤쳐져 갔던 것입니다.
1: 네, 글을 모르면서도 네. 아는 것처럼 하다가 창피를 당한 거죠.
0: 예, 마치도 암행어사 출도가 하여 사람들이 헤쳐진 것처럼 보아하니 손님들이야말로 우리 집안이 귀인이로다. 며칠 전에 보낸 그 편지도 이분한테 마저 보이게나 로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먼저 인편에 왔다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버지가 병석에서 오늘일까 내일까 일소일소를 다투면서 생전의 딸과 사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겠다니 이 편지를 받고 인사와달라는 긴박한 부탁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딸은 그걸 한자도 볼 줄 모르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는 소원도 못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며느리 울음소리는 처량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로인이 손님한테 물었습니다. 손님한테 긴요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셔만 하신지요. 그 말에 손님이 그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조금 후 온 집 식구들이 몽땅 며느리 아버지 저 장사에 가겠으니 손님께서 이틀 동안 이 집을 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소다. 혹시 손님은 갈 길이 매우 바쁘실 텐데 로인은 손님한테 청탁을 들었습니다. 이토로 길을 떠나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어떻게 길을 떠나신다고 그럽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황소의 달구지에 메우고 지금 길을 떠나야 내일 아침 장사 지내기 전에 사돈집에 닿게 되지요. 로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들이 청청한 밤중에 집주인의 식구들이 몽땅 사원집에 가다 보니 손님 혼자서 이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 네, 길손이 주인집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군요.
0: 예, 사흘이 되던 날 주인집 내 식구들이 몽땅 돌아왔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손님이 일이 너무도 고마워 찰떡을 치고 다루를 잡고 술까지 받아 동네방네 로운들까지 청하여 푸짐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어느덧 술이 몇술에 돌아간 뒤 동네 조상분이 손님한테 호기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묵기는 황송하오다만 손님은 유식한 분 같은데 손님이 레력이나 이 자석에서 터놓을 수가 없을까요? 그야말로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순한 시골 사람들이 요구를 거절해 버릴 수가 또 없었습니다.
1: 손님이 자기의 경력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0: 예, 더구나 궁백한 시골 애들이 일자무식인 것을 봤는지라 손님은

0: 자기 경력을 도놨습니다. 손님은 밀양 박씨였는데 어려서부터 서당방에 다니면서 공부에 열중하여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는 12여 년간 글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난리가 일어난 뒤면 꼭 당파싸움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그는 몇 번인가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루맹을 쓰고 정배까지 갈 뻔하다가 다시 루맹을 벗군하였습니다. 에라, 그 배설이 아니면 살지 못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는 교감 배설을 그만두고 고향인 시골 마을에 돌아와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마을에서 서당을 꾸려가지고 혼장 노릇을 하면서 여생을 젊은이들한테 글 가르친 뒤에 두었습니다. 듣고 보니 교감 배설하던 양반이시군요. 박교감도 알다시피 이 고장은 얼마나 살기 좋은가요. 집 식구들을 모시고 이 고장이 이사 와서 살면서 서당방을 꾸려 마을의 아이들한테 글 공부나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이 마을의 청인데 교감 어른께서 우리 동네의 청탁을 거절 말고 받아주시오다. 동네의 자상 어른이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좌석에 모인 노인 여럿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동네 좌상 어른이 부탁을 거절 말라고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1: 네, 박교감이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0: 네, 그 박교감은 좀 생각하고 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이 큰 동네나 그 이 근방 동네나 난 놓고 기억자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참말로 통탄할 일이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 식구들과 상의한 후 인차 이곳에 이사오지요. 동네 부탁을 어기지 않겠소다. 박교감은 동네 어른들한테 개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 집에 돌아간 박교감은 말한 대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 동네 이사를 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면서 마을 동쪽에다 집을 짓고 서당을 앉혔습니다. 서당 혼장이 된 박교감은 매일 서당방 애들한테 부지런히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금방 동네 글 공부 다 하러 찾아온 애들도 받아들여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마을에 서당방이 있다 하여 원래 버치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고쳐서 서당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도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천희 박사, 더불어서 시신이로 건파치료에서는 제일이라고 불리는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5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요. 천희 박사 한각에 4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방해하시면 그 효과성은 원래 주사용으로 쓰던 거 지금 구박용으로 쓰게 돼 주사용으로 쓴다는 것은 흡수가 너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위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혈관 속에 주사해서 흡수하게 하는 이런 제품을 구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방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 각에 498원, 12각에 12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698원인데요. 원래 약은 25세 복행인데 이 제품은 35일간 복행할 수 있습니다. 한각을. 그래서 원래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지금은 적게 싸도 6각을 싸면 4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중약재 조합으로 된 데서는 제가 많은 약품 접촉해보는 가운데서 세신으로 이 제품 약품 조합이 너무 우수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서방은 야드각에 7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 각의 가격은 598원인데 야드각에 7각에 되면 딱 절반값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각은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기회대로 잘 이용만 하신다면 우리 지금 나이가 드셔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이것이 기본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퍼센트를 높게 주면서 작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우리 집에 남편이가 예, 예. 그 혈압이 높고 예, 그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힘하고 오림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무겁고 예, 정신이 난답니다. 그리고 저기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예 사지가 저리고 예 불편하단 말입니다. 예, 계속 심장이 또 좋지 않아가지고 가슴 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에다 덜 얹어놓는 것 같고 예 침침하고 예 숨이 차고 예 가슴이 아프다면서 잔드리도 캥기고 예. 그래서 약은 서약은 그냥 먹었습니다.
1: 아 그랬겠죠.
2: 예, 예.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병 본인이 불편하고 그래서 또 혈압이 높으니 아까 잘못하면 또 쓰러질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예. 제가 방송 듣다가 이 천희 박사를 들었는데 별로 이게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약을 싸서 대접했습니다.
1: 예.
2: 예. 그 대접하니까 예, 혈압도 이렇게 지내 타도 있던 게 혈압도 안정되고 예, 그 저기 뭐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계속 소리 나고 예, 가슴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세에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효과를, 이 예. 처방이 특수 처방입니다. 중코위원회 그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예. 됩니다. 예.
2: 예, 그래,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본인도
1: 그렇죠.
2: 좋아하고, 예, 그래서, 예, 약은 좀 있는데, 이번에 또 활동도 좋지 해서, 예, 좀 장기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예, 오늘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그리고,
2: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보기시오. 우리 친구가, 예, 그, 저기, 뭡니까, 그, 코로나 후에, 예, 이렇게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와이프에 됐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가지고서리니 그냥 숨이 차고, 예, 가슴 답답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감기 자주 온단 말입니다.
1: 예.
2: 밤에서 하지 못합니다. 기침 진해 해가지고 예. 이렇게 밥맛이 다 떨어지고 맥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는 이거 약수 효과 봤는데 이 배도 좋다기 때문에 구독부도 싸겠다더란 말입니다.
1: 어 그렇죠. 배 좋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 예, 예. 예 천희 박사 배도 상당할 정도로 좋은 어딘에 문제 있다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걸 규정해주는 방법으로서 많은 교감, 부교감 신경, 자율 신경을 조절해주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그 방면에 가강하는 차원에서 약이 갑니다. 그러면서 네.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 네. 혹은 네. 세신이라도 좋은데 그분이 네. 지금 호흡계통에 단순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2: 네. 네.
1: 뭐 세신이로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2: 예. 세신이로
1: 네. 이게 32가지 중약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독혈정하고 전노권이 들어갔고 특히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데는 특수하게 효과가 빠른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그리고 룬조 해서는 천동이 들어갔고 이러니까 여기에 성분들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소화 공능도 도와주고 건비 이비 역할을 그리고 여기에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그 친구분은 세신이로 집에 남편분은 천희 박사 이렇게 하는 게 천희 박사를 그분이 써도 되는데 그 친구분이 좋기는 두 가지를 선택하면 좋지만 해도 당전에는 먼저 급하다 하면 이 세신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인정합니다.
2: 선생님께 배달 전화번호 알려주겠습니까?
1: 전화주세요.
0: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번?
0: 네.
1: 그럼요.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난 이 세신이로 약 갖다 지금 뭐 한 몇 달째 썼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서 항상 맥이었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리고 뒤에서 전기 소리에, 그래서 동등 따도 전기 소리 자꾸만 나오고 하기
1: 때문에. 컴팟 분석입니다.
3: 옆에서 어떤데 말 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1: 전시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는.
3: 그래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써서 봐서 얼마나 해야 될까나 뭐부터 이거 어지러운 점수 없어지고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돼요. 혹시 나가다 소리 나고 완전히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3: 그리고 항상 이게 내 이 숨이 조금 나가서 걸으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는 그다음에 식은땀이라는 게 보통 나고 그다음에 앉았다 턱 일어나면 눈앞에 그저 불꽃이 막 튀고 쨍겨 이런 정서 있고 그래서 어지럽고 막 이런 정서 있던 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원기 부족입니다.
3: 그리고 항상 다리가 조금 나가 걷게 되면 매고 와서 쨍겨 발목이나 이 관절 부분에 쨍겨 조금 걷게 되면 시큼시큼해 나면 조금 앉기 쉽고 그랬는데 지금 어서는 나가면 아무 오래서 걸어댕겨도 내가 무슨 모릅니다. 참 지금 이거 쓰다면 모든 전신이 지금 모든 힘이 올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시하면 오장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기 부족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3: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가워서 참 냉하고 젠기야 손발이 아무것도 항상 여름에도 뜨거워나도 이렇게 해서 만져보기도 손발이 막 차갖고 이런 게 지금 이것도 다 온온해지고 지금 이 혈기도 참 좋습니다 지금 내
1: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이 약을 나 쓰고 지금 이번에 좋은 효과도 봐가지고 이 약 좀 오래 좀 더 써야 돼 이래서 이번 또 활동이 솔직히 오늘 6달 더 쌉시다 배달 좀 바뀝시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할 때 특수합니다. 세신이로는 6가게 사면 내가 그러니까 이만한 건 부담하는데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지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1: 안녕하세요.
3: 예, 네, 선희 박사하고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네, 예사가면 예, 이 선희 박사 먼저 쓰고 예, 눈이 불편해서. 그래, 이제 이, 저 뭡니까, 선희 박사 같이 쓰가나에. 야, 진짜 좋습니다. 공합입니다. 이게 선희 박사는, 그 다음에, 이 뭔가 경력이 높고 눈도.
1: 심장관이에요, 혈관이. 예.
3: 예, 야, 두 가지 섞어, 그니까 한 가지 쓰기보다 두 가지 합해야 손이 짜기 많이 났을 때.
1: 전희 박사는 모든 제품을 쓰면서 함께 쓰게 되면 그 효과성을 몇 배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게, 그니까 전희 박사는 어느 약이나 다 맞는다 뜻이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전희 박사 식전에 쓰시고, 예.
3: 알았습니다. 예, 식후에
1: 맹서방 쓰시고.
3: 맹서방에 쓸 때는 눈이 정말 용납받습니다. 눈약은 한 번도 써는 못 봤는데 너무 아이들이가 이게 자꾸 미는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하지만 앞에서 검은 게 떠다라 이렇게 뿌여지 앞에 내다보면 또 이렇게 뭔가 줄이 뚝뚝 하는 게 무슨 게 이래 삐뚤삐뚤하게
1: 아, 황반구병배입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그게 병이잖아. 땀가
1: 땀다. 그거는 황반 변성이 아니면 황반구에 예. 병변이 생기면 삐뚤삐뚤하게 배우고 심지어 변색까지 체시와 색색 체시라는 것은 물체가 삐뚤게 보이고 색시라는 건 색깔이 변해 배웁니다. 체시 색시를 겸하는 게 황반 변성 예. 혹은 황반구 병변에 속합니다.
3: 예, 근데 이 약 쓴 데 그 뿌려뿌린 거는 한 석 달 쓰고 이러고, 어느 1년 쓴 데 이라도 땄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한반 변식이라는 게 두 가지 배울 게까 내가 다 가지고 있었구나. 삐뚤빛뚤하게 보였어.
1: 삐뚤게 보이죠. 꼬꼬단 게 내 눈에는 삐뚤게 보이죠.
3: 꼬꼬하게 보입니다. 꼬꼬하게.
1: 아, 그래요? 그게 큰 예. 효과입니다. 예, 예.
3: 예, 그건 예, 어렸으니까 됐다, 예, 선생님.
1: 해결됐다는 게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3: 그리고 이 뭡니까, 전이왕산이 진짜 이거는 약인 저만 좋은 약이 얼른 사실.
1: 아, 너무 사랑해.
3: 예. 나는 이 약을 사흘을 먹고 정신이 이렇게 바싹바싹 나고 바싹바싹 합니다. 정신이 아 이게 정말 별린다. 아때도 이렇게는 정신 바싹바싹 이렇게 나무 빤디 별나타. 그래서 저었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기억력이 그거 잊어버린 거서 예. 축구신이지만 나고 어떤 무슨 이렇게 했더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약이 좋은 것들 갖고 확실히 개인에게 좋아 치매 방지는 이야기 드러났습니다.
1: 이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사흘이니까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는 주사용으로서 저혈의 혈관 안에 이어서 뭐 위를 통하지 않고도 흡수되는 게인데 오히려 지금 이 전희 박사는 구박하는 방법을 하니까 사흘이니까 효과 시작되더란 말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럴
3: 맞습니다.
1: 수밖에.
3: 예. 그거 예. 어떻게 아예 사흘이 무슨 저 정신 맑아졌다 문을 거지 애들
1: 이 제품 자체는 예 빨리 흡수됩니다.
3: 써봤으니까 뭐 그거 없는 이야기서 그렇게
1: 그렇죠.
3: 알게 뭐 한 무슨 두석 달 쓰고 정신 맑아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사흘 쓰고 정신 맑아졌다 뭐 거지 애들 쓰
1: 있겠습니까?
3: 이게 아닙니다.
1: 아주 그렇습니다. 예,
3: 예. 예. 확실히 사흘 쓰고 정신 맑아지고 그다음에 계속 어전히 했으니까 경력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 전화번호 그러면 한번 들으면 알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야 확실히 전에 왔더니 승리 내립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 의대학생이 우리 또의 둘째 오빠 뭡니까 이 시시미를 쓴다 말입니다.
1: 예.
3: 시시미를. 농촌에 살면 조금 썩썩한 아, 허리 든든하게 허리 맥이 오고 다리 맥이 온단다. 손이 자승이 좀 낫고 그래 이번에 그 시시미를 그 뭡니까 좀 이렇게 더 없을까 약한 걸 좀 낮은 걸 사겠다는 게
1: 그래. 예. 그래라 하셔. 예. 세각사만 한각 줍니다.
3: 아 이제 여수각사 그게 이제
1: 아 여수각이 내각줍니다 이번에
3: 예 그거
1: 아 그래라 하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남성들이 특히 효과가 더 빨리 날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포함해서 세신이라는 콤파지 오장을 영도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신이로 쓰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수고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희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도 어제 8달 넘었었습니다. 위원회하면 예. 머리가 동맥경화가 심해 그런지 머리가 흐릿하거나 혈압 조절이 아이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아이되고 누워 진도 못했습니다. 뭐든 눈알이 막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건망증이 진짜 심해서 빙자 갔다가도 예, 머리 찾으려가다도 못 그러고 그저 물을 훌 닦고 다 돌아지고 돌아지고 하다가 정말 맨밥 먹을 때는 욕만 했어요.
1: 예.
3: 예. 그래서 그런 저 언젠가 전희 박사를 그랬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머리가 흐릿하만한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맥이 오고 건망증이 심하던 게 경력이 돌아옵니다.

0: 그렇죠.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이 구체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청춘을 들어가는 그 열쇠입니다. 청춘 미마의 발견.
1: 청춘은 찾은 게 그 한 가지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제 진위로는 소변진에

0: 한 맥도 나고 정신 나고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하거나 영도 없습니다. 제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게
1: 그러면
0: 기쁘고 있습니다.
1: 예. 모든 건강은 이제 이 두 가지 배합에서 올 겁니다. 예.
0: 그렇죠. 네, 그래 활동에 참석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천희 박사선 한 달에 언제 한 1년 반 썼습니다.
1: 아, 예.
4: 예, 오랫동안 썼습니다.
1: 예.
4: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다 못해. 진짜 뭐 어떻게 말할까. 대단히 예민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예, 힘들죠.
4: 그래, 예, 그래, 심장도 안 좋고, 예, 혈압도 잘 안 되고, 예, 가슴이 계속 더부룩한 게, 예, 진짜 이래 밥도 마셨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예, 근이 팍팍 졸아서 한 20분 졸았습니다. 한,
1: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예, 큰일 나는데. 예, 예.
4: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면역력이 쫙, 쫙 내려가고 모든 예. 공력이 저하를 내 바닥으로 갑니다.
4: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이 팍팍 내리치더라고요.
1: 아, 예.
4: 예 그래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그간에 약은 많이 썼는데 아 진짜 효과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렇게 반복이 오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진짜
1: 그렇죠.
4: 감약이란 몇 배 처먹은지 모른다니.
1: 예. 예.
4: 예, 광고약도 많이 먹고 자관약은 많이 먹었는데 효과 못 보다가서 내 어쨌든 이 신경이 좀 예민해서 이러니까 내 우연하게 방송 드는 게 그 천희 박사 이 신경 심장이 대단히 좋다니까.
1: 그렇죠.
4: 네, 이거 접해 먹어봤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게 진짜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이라 못 자던 게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럼요.
4: 결국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게 혈압이 조절 잘 되지.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심혈이 좀 이렇게 예,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낮았습니다. 심혈이 계속.
1: 아, 낮으면 예, 그게 벌써 맥이 예, 떨어지니까.
4: 예, 근데 예. 지금 심혈이 그래도 64, 65 이렇게
1: 올라갔다
4: 말입니다.
1: 예. 예.
4: 깨끗해나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밥도 마시고
1: 원래 이전에는 심률이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4: 58 이 정도 됐어요.
1: 아 60은 뭐 올라오고
4: 60도 예. 안 됐어요. 예. 걔든 게 지금 예, 그렇게 되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오고 하니까 근이 원 상태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1: 아 그게 큰 효과. 이거 1년 반 이제 예. 썼다 했죠. 그럼 예, 됩니다. 예. 이 제품 예. 자체가 신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신심이 예. 있습니다. 예.
4: 이거 쓰니까 이 자관력 명확히 내 몸이 어디 불편하다 하면 이 거기
1: 거기 찾아갑니다.
4: 알린다 말입니다.
1: 예. 그리고 그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거 그거 조절해 줍니다. 이 천희 박사가. 예.
4: 이 금방 그래서 거기 나타나가지고 또 약방에 가서 그 약 사먹으면 또 금방 일어선다. 그래 약방에 그 약사들 들여도 야 진짜 아줌마 대단히 민감하다.
1: 그렇죠. 예.
4: 이 천희사 천희 박사 덕분이죠.
1: 예.
4: 그렇게 민감하게 나타나는지.
1: 예.
4: 이 자관이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1: 예.
4: 그래 어쨌든 이게 뭐 약이 내 몸에 맞으니까 나 이게 계속 먹으려고 하니 이 좀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 좀 또 받아서 계속 먹으려고 그랬잖아 했습니다.
1: 그렇죠. 이 천희 박사는 이제 예사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

0: 러시아도 확실하게 어디에 부서하겠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 전달해서 그 방면을 그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사님은 이제 말씀하다시피 너무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다른 약으로 조절하기, 구이수 같은 이런 걸로 조절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희 박사 이걸 쓰겠다며 CAMP라 하게 되는데, 모든 세포내의 정상 신호로서 뒤돌려 넣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희 박사 CAMP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사분은 이제 1년 반 쓰고 체중이 원래 상태로 지금 20근이 떨어졌던 게 20근이 되면 올라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열심히 견제해서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이거는 그 OTC 국약에 속하니까 엄격하게 시간을 매수고 끊으시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1: 아까 계속 이하고 달고 있으려서.
0: 그렇게 하세요. 예.
1: 예,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천희 박사와 예, 맹서방 눈약을 복용하는
0: 분. 아, 그래요?
3: 네, 이게 천희 박사는 심리 혈관이 심장이 나쁘고, 예, 그 다음 머리 자꾸 아프고, 예, 그런 노건 왔단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래서 이거 쓰고, 예, 그 다음에 신경 용감이 난다.
0: 예, 이제, 예. 예.
3: 그래서 조금 어제도 자꾸 막어서 예, 예민해서, 예, 자꾸 막 이래서
0: 속내고,
3: 예. 속내고, 예, 자꾸 그렇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눈, 맹서방 눈약은 눈이 백내사에 왔답니다. 병원에 가고, 예.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효과 용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부은 게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 그런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예, 눈이 붓기던 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 수정제, 보양제 수정제 혼탕인데 그게 벗겨진다는 게 다른 서약으로는 대체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서위로서는 수술을 내놓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속으로부터 이렇게 치료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3: 네. 병원에서 수술해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서위로는 그밖에 없습니다.
3: 예, 네. 그랬는데 용 좋습니다. 그 다음, 천희 박사도 예수, 남의 이 심장이 그런 예민한 것도 많이 나서지고, 예, 뭐나 참아야 되겠다. 이게 용 좋다 말입니다.
0: 예, 신경 소설을 잘 한다는 건 말하죠.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맹감호, 천희 박사와 맹서반 농약은 계속 이래 복용하려 하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두 가지를 또 배달받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시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명서방,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천희 박사는 모든 기타 제품하고 배합이 잘 맞습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하거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이 천희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이게 중코엔의 그 아주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시름 넣고 쓰고, 거기에다 배합한다면 세신이로 같은 이런 제품 자체는 단순 콤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가운데서는 특히 콤팥이 좋아지면 심장, 심장이 좋아지면 따라서 소화가 잘 되고, 특히 네. 추워하는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아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아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소모는 무릎에 놓았던 종이 포장을 꺼내 책상에 놓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니 좋아하면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아는 표정 변화 없이 낡은 신문지를 천천히 뜯었고 그 안에는 고전본 현대 시초가 나왔다. 주아는 책을 펼쳐 시가 수록된 페이지를 펼쳤다. 시는 아름다운 한자로 쓰여 있었다. 소모는 시가 마치 애국의 시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주아는 낮은 목소리로 이 책은 한 번도 정식으로 인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소모는 웃으며 태풍 포장소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그곳에는 낡은 책과 신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한 곳이었다. 소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었고 주화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그냥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문학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화의 말에 동의했다. 주화는 다시 책을 넘겼고 또 다른 시대의 희귀한 시집이 나왔다.

주아는 서머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다. 일부 곰법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다. 펼쳐진 시는 송나라 시인 오대요의 점강순이었다. 주아는 시를 모두 읽고 고개를 들어 서머를 세밀하게 쳐다보며 왜 이 시를 적었냐고 물었다. 서머는 웃으며 그저 시가 좋아서 적었다고 답했다. 주아는 무엇이 좋으냐고 물었고 서머는 소조와 강가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으며 날씨가 춥고 차가운 점심시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주아는 자신은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후생은 이 시가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노 하나로 혼자 젓는 큰 배도 있고 두 개의 노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 젓는 배도 있지만 오직 하나의 노소리만 조용하게 들려온다고 얘기했다. 그 전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주아는 시의 맛을 충분히 음미한 듯 은율이 촘촘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시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담겨있지만 자신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처럼 소모와 주아는 낡은 시집과 필사본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학을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과거 상해 거리 풍경과 인물들의 순수한 감정,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진 이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는다.

소모와 호생은 주하의 집에서 약 한 시간가량 머문 뒤 건물을 나와 영화관을 지나 북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주하가 지닌 차분하고 기이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모는 그녀가 가족에게도 다정함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주하의 부모가 구역 노동조 간부로 늘 바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호생은 함께 항공모형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형 전문점으로 상해가 시대를 앞서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소모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을 건너 항공모형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두 칸짜리 매장 안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고 놀랐다. 카운터에는 간단한 고무줄 비행기와 모형부터 구축함 설계도 고급 항공모형용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가 진열되어 있었다. 1960년대의 배 모형은 모두 수공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게에서는 각종 작은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어 소모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소모는 손으로 9,000톤 원양선 모형을 가리키며 자신의 이웃인 은봉의 남편 해덕이 이런 배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구축함 설계도가 피트와 인치로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고 호생이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생은 소모에게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소모는 저녁 시간이니 돌아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호생의 강한 권유에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영국인 고급 직원 기숙사로 매우 넓었고 한 층에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철 창문과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호생이 문을 열고 소모를 안으로 들이자 동쪽에는 큰 주방이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원형 케이크가 놓여 있어 소모는 깜짝 놀랐다. 이때 서쪽 방에서 몇 사람이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고 호생은 오늘이 소모의 생일이라고 일러주며 아보와 배체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말이 끝나자 공군 제복을 입은 중년 남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소모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모는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에는 주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1960년대 상해에는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호생의 부모님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생일이고 첫 데이트도 생일에 했기 때문에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호생의 아버지는 10월 1일 조국의 생일에는 더 크게 축하할 것이니 모두 꼭 와서 불꽃놀이를 보라고 권했고 다들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직 소모만은 이런 따뜻한 생일 파티를 받을 줄 몰랐다며 황당한 듯 했다. 사람들은 소모가 케이크를 자르기를 기다렸고 배체는 소모에게 소원을 빌라고 권했다. 소모는
마땅히 떠오르는 소원이 없어 모두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소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크림 케이크를 맛보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호생의 부모님은 참석해야 할 모임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요리사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모는 들어올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기분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자리의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소모의 귀여운 이야기에 웃었다.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를 돌려 호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왔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허생은 말없이 침묵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뒤 아버를 따라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동쪽으로는 국제 호텔이 보였고 남동쪽으로는 대세계의 어두운 세계 탑이 보였다. 소모는 테이블 정리를 도우며 주변을 정돈했다. 다들 다시 홀에 모여 벽에 붙은 책장을 살펴보았다. 책장에는 대부분 정치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다. 다른 작은 책장에는 선박 업무, 군함, 보도, 해류, 기상 등의 항공 및 해양 기술 자료가 꽂혀 있었고 애국어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문예 서적도 섞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고 구석에는 인민일보와 홍기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작은 테이블에는 군함 모형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이 모형이 형 호민이 만들고 있던 전함이며 입대하기 전에 반쯤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생이 정말 전문가라고 칭찬했고 호생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며 겸손해했다. 이처럼 당시 상해 청년들의 문화활동은 우표 수집, 책 읽기, 시필사, 모형 제작 등 매우 풍부했지만 이런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오래 누릴 수는 없었다. 머지않아 큰 폭풍우가 몰려왔고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개를 판매하던 도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도도는 정말 용기하고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릴 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대개 가게를 열고 작은 호텔까지 운영했다. 그의 호텔은 결혼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숙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회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도는 지인의 소개로 어류 양식장 주인과 연결되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에는 기생충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생식을 금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햄조각, 조림, 장어 등의 요리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에서는 해산물 사업이 급격히 흥했다. 복건과 광동 출신의 해산물 상인들이 상해로 몰려와 식당의 해산물을 위탁 관리하고 오류 공급 시스템을 총괄했으며 양식 해산물도 인기를 끌며 도도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다. 운이 좋게도 대개는 비행기로 운송할 수 있었고 남북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대개를 선호했고 도도는 다시 본업인 대개 사업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사를 차리고 전화로 고객과 직접 연계하며 회사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다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문서를 구하는 과정과 같았고 사업가들이 제시하는 맞춤형 선물 세트에서는 대개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가 가장 유행했다. 선물 세트는 대개 수십 바구니와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 수십 대, 추가로 디스크 여러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도도는 이런 주문을 꾸준히 처리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하나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던 집 한 채, 겨울가에 피어있던 노란 봄꽃들이 피어있는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잠시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에 하고 싶어 하죠. 계속하여 박장길 작사 라승도 작곡의 양설야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자 이 노래로 가슴을 활짝 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 여행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아내일 테죠. 계속하여 아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은 가요, 조례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루 마무리는 저녁 노을과 함께 하게 되죠. 붉게 물드는 노을처럼 아름답게 스며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태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태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특별 요청한 북경의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은 어제 그저께 오후부터 문진을 했는데 오늘은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문진을 합니다.
0: 네.
1: 어떤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증, 불면증, 건망증, 심내혈관 질환이 갑상선 질환, 폐뇌결절, 유성결절,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신장질환, 간담질환, 골관절계통의

0: 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절연하고 냉해지는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증상.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오늘은 문진 시간이 비교적 긴급하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기회를 말죠. 잘 잡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짜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충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일 임상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국가급 맥로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의서의 기술을 장악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눈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존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진구로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쇼전도라 합니다. 또 정황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도 말죠.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죠. 자, 치료하는가 봅시다.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뇌중풍이라 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말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는 반신불수 언어장애로 고생하는 이런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작항이라 합니다. 기능 저하 자디에 그리고 갑상선 결절 여러 가지 말죠. 갑상선 염증 이런 말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반복성이 강하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은 피부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우리 최근 몇 년간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또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 말죠. 조회를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효과가 도리라고 여긴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숙충량 원장님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기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한 골격이라든가 관절, 영골, 활랑, 힘줄, 인대,

0: 신경 등 조직결구들이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약에는 말죠. 예. 이런 그대로 골관절교통의 질병이라 하는데 관절하고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위가 말이죠.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이라는데 부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예. 예, 관절이 말이죠. 활동이가 저해를 받는 일련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렇게 되면 예, 오늘은 예, 거기서 골라서 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수축량 원장님은 놓고 본다 할 때 예,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하나는 말이죠. 예,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말이죠.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 혹은 증상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료법을 말이죠. 서로서로 배합해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가 말이죠. 어떻게 인기되는가 우리 오늘 알아봅시다. 하나는 치료도 목적이겠지만 이런 증상을 알게 되면 미연에 말이죠. 예방 조치를 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 방송 여러 번 듣고 지금 처음 전화 걸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0: 예.
2: 예, 저는 좀 지금 지난지 오락이 노란데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버텨왔는데
0: 예.
2: 좀 혈압이 높습니다.
0: 예예.
2: 그리고 어떤 때는 혈압이 좀 정상이대로 그냥 어지럼증 나고 어제 그저께부터 딱 오후 2시부터 그 때문에 어지럼증이 더 심해서
0: 예.
2: 그래서 저 혈압약을 먹기는 보시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쌓였다 혈압약 이름도 모른다.
0: 예예.
2: 그거 먹기는 먹는데 그래 이때까지는 혈압이 그렇게 너무 높지 않고 그래도 140에서 아래께 90으로 돌았습니다.
0: 예예. 예.
2: 그런 게 예, 어제 그저께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너무 나서 영 힘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 배우려고 하는데 어느 의사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래 물어봅니다.
0: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숙충량 원장님이 계십니다. 예. 예,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세요.
2: 오늘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2: 예, 글쎄요. 방송 들으려니까 뭐 북경에서 오신 분이 뭐 그렇게 진맥을 잘한다니까.
0: 그분을 보이다게 되면 시간을 닫아봐야 됩니다. 예, 비행기 문질러 해서 예,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예.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건강하십니까?
0: 예, 꼭 9시 반 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예, 고생하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0: 네.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저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 한 달 전에 위증하고 장증했는데 예, 위에서 시료를 세 개 떼냈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장증에서 예, 로우가 모두 6개인데 5개는 작은 개고 하나는 예, 2cm 되는 거 모두 6개를 떼냈는데 예, 지금 한 달이 됩니다. 그래 본인이 이 행위에 근거를 해서 예, 또 진단 내린 게 예, 위축성 위염에 밀환성 위염 그 다음에 식도도 나쁘다고 하는데
0: 예.
3: 좀 중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화계통을 잘 하신다는 그 박윤덕 선생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는가 해서 그럽니다.
0: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오전에 오랍니까?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그래 이 선생님께서 저기 그런 토요일 일요일도 문진합니까?
0: 토요일까지 하는데 다 오전에만 문진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예. 예.
3: 예, 두 분은 해주시오. 예.
0: 예.
3: 좀 보이라고
0: 예예. 예.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실험
3: 예,
0: 넣고 오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0: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1: 예.
0: 거기미 저기 지금 기태중에 박창호 선생님은 오늘이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 오후 시간 짜나 오시면 됩니다.
0: 예, 저희 한 열 달 전에 작년 7월 그때 이렇게 윌에서 용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여기저기 댕기면서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우여 박창호 선생님께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용 좋은 대리 있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0: 이네 이롭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용 좋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화령입니다.
1: 예예.
0: 예. 예, 그래 오늘이 환자 한 분은 내처럼 그렇게 위례해서 고생하는 분은 내 지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확실한 거 확인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랬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0: 오늘 예. 박창호 선생님들 그냥 가도 되죠?
1: 예예, 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오늘이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나는 예, 전번에 이 뭡니까? 그냥 해마다 번갈이면 요새 봐도지 이게 자고로 신경통이 아, 정말 모습 뺍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예,
3: 다리 없이 저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프됐으면 좋겠는데, 공범 예. 발은 내 짓지 못하고.
1: 심하구만.
3: 뭐 집안에서도 걸지 못. 그래, 그게 원장님이 그리 영화시다. 첨약에 무슨 저 침이 주사 세 가지 계래방에, 아, 두 번 맞은 게 어째 이게 완전 이롭습니까? 그래, 내가
1: 어머니.
3: 어딘가 우리 친구를 또 그렇게 아프대. 어, 나도 자고로 신경통 이거, 그거 걸다가도 그 자리 딱 서야 되지, 아야 된답니다. 내 발 아무 바쁜 일이 있어도 걸지 못한답니다. 딱 조금 섰다가, 일부러 섰다가 나간답니다.
1: 그 예, 맞습니다.
3: 나도
1: 예.
3: 그런 게 이렇게 두 번 맞으니, 두 번 첨약해다 먹고, 무슨 주사 맞고, 침을 맞고, 이런 게 이럽으니까 난 한 번 오늘이 뭐니까, 공고계단 하길래 해서 우리 친구는 이제 처음이니까 같이 내 모시고 가봐 버립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침에 일찍 가도 되지요?
1: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4: 저, 내 저번에 저 길태 그 중립병원에 가서 약을 일곱 접 저다서 지금 골이 아프고 좀 매술 걷기 어쨌든 어떤 게 소화도 잘 안 되지 않아서 가서 거기 약을 썼는데 효과 영 좋구만요.
1: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4: 어, 그, 머리시대는 그.
1: 아, 박창호 선생님. 예, 예, 예.
4: 박창호라더구만.
1: 예, 박창호, 예, 예 머리시대.
4: 그러면서 어제 더 오란 말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나서 좀 한 번 더 써보면 좀 공부하겠는가 해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4: 출근하십니까?
1: 예, 예. 출근하세요.
4: 예, 그러면 수고하시오,
1: 예, 예, 예,
4: 예.
1: 예,
4: 오늘 가겠습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재선합니까?
1: 예, 예, 예.
5: 예, 예. 아,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아, 제 본신은 얻은 거의 반 년 됐어요. 이, 이 사고로 인해서 손을, 손팔을, 이래 사고로 인해서 아, 고생 많이 했어요.
1: 예.
5: 주요 연비병을 사도에 이래 보이다가 길대병원에 그 수원장 선생님께서 거기 가서 치료를 세 번 받았는데 이 어깨 팔을 쓰지 못한 거 많이 회복됐어요.
1: 예, 예, 예.
5: 지금 손이가 손가락이가 아주 좀 아주 불정상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약을 하려고요?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우리 아바이가 이 다발성인생이 한번 왔댔는데 어제 이 봄에 오리 들어와서는 계속 이렇게 혈압이 파동 옛날에는 그 두중핀이 앞에를 하루 세 번 잡수는 거 한 번만 잡수어도 혈압이 온종일 내리 있었댔는데
1: 예.
6: 이 공간에는 계속 혈압이 그래서 때로는 팍 떨어지고 때로는 또 막 70씩 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지럼증 있어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잠든 방금 모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막 미수거버 하기도 하고
1: 오, 심하구만요. 예.
6: 예, 그래 미술이 그, 아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평형 어쩐 때는 그런 걸 좀 평형 못 닦겠다 하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6: 그래서 또 예, 재발이 올 것 같아서,
1: 예. 예.
6: 그 다음에는 그 수원자의 치료를 일곱 접시 세 번 가져다 다 쌌습니다.
1: 예.
6: 근데 지금은 이, 어떤 식사도 잘하고, 그래 놓고 또 맥도 난다 하고,
1: 예.
6: 오지름 뚱뚱도 없어지고, 지금 이, 마이 머리도 아픈 것도 이렇고, 혈압도 지금 온동 상태를 있습니다.
1: 예.
6: 그래서 도와줄 때, 오늘 아침에 여기 활용입니다. 일찍 내려가자고 또 전화드립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 다 뵀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예. 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7: 예, 우리 남편이, 다리를 쓰지 못해서, 예, 집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디면서 좋다 하면 어디면 가야 약속하고, 괜히 이사도 배우고, 병원도 찾아가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많이 치료를 했는데, 정신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듣고서 길태중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수원장 보이겠다고 이랬다.
1: 예.
7: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또 일 있어 못 가니까 개구개구 걸으면서 혼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어떤 치료로 작년 한 10월 달부터인가 부실 걸지 못하면 또 아파가지고 여기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하다가 아이 되니까 조금 낫긴 낫는데 아이 됩니다. 그래서 길태중일 찾아갔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7: 그래, 예, 너무 감사해서, 예. 갔다 와, 이랬다. 야, 수원자에도 영화치고, 또 거기 직원들도 또 다 어찌 친절한지, 배 절반 떨어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예, 그 이전은 원래, 예, 더 하니까, 예, 집안에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1: 한 발짝
7: 갔을 때, 네 발로 볼볼 깨갔습니다.
1: 예.
7: 볼볼 깨갔다, 볼볼 깨오고 이랬는데, 식사를 할 때도 그 걸사 앉아서 주방에서 걸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원래 우리 남편이 식사를 하는 게 빠릅니다. 누구보다도.
1: 그런데 예, 예.
7: 그 일본도 아이들 간에 식사를 하겠는데 그거 그대로 그 아픈 게 너무 심해가지고 얘 한 도수를 잡수고 못 잡수고 나 앉아있는단 말입니다.
1: 예.
7: 누워 있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1: 예.
7: 지금은 얘 치료한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7: 연결 병원 갈 때도 걸지 못하니까 택시 앉아갔다 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댕겼습니다.
1: 예.
7: 지금 많이 걸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내 못 걸었는데
1: 예.
7: 실제 정말 이렇게 수원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수원장님이 환자에 대한 그 관심 애정 그리고 예, 그 저기 고명한 이술이 아주 높습니다.
1: 예, 예, 예,
7: 나
1: 예.
7: 우리는 치료를 못할까봐 이건 근심했습니다.
1: 예.
7: 우리 딸이 벌써 병원에 사진 찍고 병원에 입원해갔다고 자꾸 그러니까 싫다. 아이고 그 우리 남편에게 나는 길태중이에서 치료를 받겠다. 다른 데 나가겠다. 그래 딱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 너무 감사했어요.
1: 예.
7: 난 좀 안전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1: 예.
7: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너무 감사해서 수원장이고 높은 이술 그리고 환자에 대한 그 관심 애착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또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우리 남편 갔다 와서 자꾸만 말한다.
1: 예, 예,
7: 너무 감사해서 예, 이제 내일까지 약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1: 예, 예.
7: 내일이나 모레 또 가겠습니다. 예,
1: 예.
7: 네, 오늘 너무 감사해서
1: 예.
7: 저는 한 바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예. 응당할 일이 했습니다.
7: 가겠습니다.
1: 예, 예.
7: 나 모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수고합니다.
1: 예, 예, 예.
8: 나는 네? 어떤 생각하냐, 형님?
1: 예.
8: 잠을 잘 못 잔단 말이구만.
1: 예, 예.
8: 허전하게 자고, 그 다음에 깨나면 못 자지.
1: 예.
8: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인가 하면, 누구지? 거의 곧, 아이, 떨어질 지금 핑 돌아간단 말입니다.
1: 예, 현은증도 있구만요. 예, 예. 예.
8: 그리고, 뱀비도 있고.
1: 예.
8: 옛날에 뭐래? 가서,
1: 예, 윤덕이 선생, 예, 예.
8: 예, 그 선생님 배웠었구만.
1: 예.
8: 그 선생님 합다하다 그랬는데.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내일 가겠습니다,
1: 내일. 예, 내일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예.
2: 네.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9: 예, 난 저기 원장 선생님 병원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9: 나는 전이첩 비대돼서 소변 차수가 전액에 5, 6번 저녁에 얼마 자지 못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9: 걔 원장 선생이하고 지금 두 번 계단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자동차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현금증이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예.
0: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서 예. 이번에 원장 선생님이 올 적에 한 번 더 배우려고 예약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좀 말해요. 이전부터 저 어깨 통증과 경추신경 통증이 심했거든요.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요. 아는 분 소개로 강철수 주임을 만나서 이제 뭐래 침을 맞고 약을 좀 썼더니만 거의 완치된 상황입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그래 지금 먹던 약이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오늘 약도 찍고 진료도 한번 받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예. 오시면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혈압이 높고 예.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계속 현증 나서 예, 앉았다 일어서도 현증 나서 어찌지 못하고 예, 팔맛도 없고 이렇던 게 이래서 예, 너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곳에 댕김에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던 사이에 예, 저기, 박윤정 선생님이 그 소문을 듣고, 몇 차례 이 점약 쓴 게 효과가 향좋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어찌도 한지, 예, 밤잠도 예, 참 잘 오고, 예, 밤맛도 있고, 이래서, 오늘 좀 점약 좀 더 쓰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오늘 가도?
1: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예, 대중의 박윤덕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예. 어지럽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온종 아이되고, 예, 그 다음에 밥맛도 없고, 맥이 없던 게 요새 약을 썼더만 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약을 더 짓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네. 몇 차례예요?
2: 네. 예. 맞습니다. 예.
6: 아, 지금 광고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1: 예.
6: 이제 어느 선생이었어요? 박창호? 박창호 선생님이에요. 하자 그래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지금 자꾸 어지럽고 좀 그래서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아, 됩니다.
6: 그런데, 예. 예.
1: 예.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절차 병원입니까?
1: 예, 맞습니다.
7: 아, 야. 내가 이따 강주민지에서 치료받은 이따 경수병에 치료받은 사람인데.
1: 예.
7: 어떻게 내가 지금 오늘이 그까 심증 받고 약도 줘서 그래서
1: 예,
7: 예,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오늘 가면 되겠죠?
1: 예, 예, 예. 완전히 됩니다. 예.
7: 아,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오는가의 원인을 알아야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 단계에 년세가 많아지는 분들이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유전인자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생했는가에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때문에 이 원인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떨리기를 바랍니다.
2: 네, 이제 마지막 한 통 네,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8: 광광국입니까?
1: 예, 예.
8: 예, 창문이에요. 저기, 길택 병문이, 강철수 선생님이, 친구들 따라도 중약도, 많은 환자를 도와줬다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자면, 예. 어딘지 알려주세요.
1: 연결해 계십니까?
8: 예.
1: 서시장 알죠?
8: 예.
1: 서시장 북쪽편에 시내버스선은 짠대리 있습니다. 거기 오면 됩니다.
8: 짠대리?
1: 예. 버스 서는데
8: 예, 외지 사람이 돼서.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조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붕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 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로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로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2: 오늘은 징창吃饭呢.
1: 로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로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로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범은시 량수진 경영촌에서는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로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촌민 리춘복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과 상급에서 모두 관심을 주고 촌민위원회 주임, 부녀 주임, 휘계도 일을 잘합니다. 경영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로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 당지부 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로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로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로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순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과

0: 안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따뜻한 행복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시로로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성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이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리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 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 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 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주컵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 경기 및 5가지 축구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 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계열 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농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그늘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 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해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 우한 정돈 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 통로 보수부터 민족 단결 문화 진지 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 대중 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 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 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 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응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둔

0: 있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란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회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 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길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총공회, 연길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길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삼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구역 안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 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 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 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 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훈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 운전 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시설을 완성해 훈촌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대청에서 다함께 과학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력량과 따뜻한 건강과학보급으로 간호원절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의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 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강을 수호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 공연이 11일 중국 전매 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대학 대련예술학원 두 차례 순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춘의 선율로 문화관광융합의 서곡을 울리고 전매대학 학생들에게 연길에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는 진심어린 초대를 전했습니다.
1: 5월 9일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 이주 안전 통로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왕청 삼림공안분국에서는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벌이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여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 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민생 열산.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8도입니다. 산림화재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필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는 총 43조로 구성됐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재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별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대호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두 분과 함께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회보험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에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저희가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 가운데 령활 취업인원 양로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령활 취업인원 올해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령활 취업인원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총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0: 네.
2: 첫 번째 등급은 10,543원 68전,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은 14,058원 24전,
0: 네.
2: 세 번째 등급은 17,572원 80전, 네 번째 등급은 19,330원 08전, 다섯 번째 등급은 21,087원 36전, 여섯 번째 등급은 24,601원 92전, 7등급은 28,116원 48전, 8등급은 31,631원 04전, 9등급은 35,145원 60전,
0: 네.
2: 10등급은 38,660원 16전, 11등급은 42,174원 72전, 12등급은 45,689원 28전, 13등급은 49,203원 84전, 14등급은 52,718원 40전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여러 가지 등급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죠?
2: 네. 현재 2024년 이후에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세무부문에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 참가 시에 정한 납부 등급으로 마지막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0: 네.
2: 해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올해는 1등급, 다음 해에는 10등급,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등급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또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실 때마다 납부 등급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러면은 양로보험을 납부하다가 한동안 정지를 했다면 또 그 후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3: 네, 길림성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2017년 12월 전이 양로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 중단 기간의 현지인 납부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 중단되었을 경우 길림성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서 더는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네.
3: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공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취업국인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창구에서 자문해야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2017년 12월 이전의 부분은
3: 네.
0: 체납을 할 경우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현지의 납부 기준이라고 하면 어느 해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3: 만약에 이렇게 쭉 내다가 만약에 2000년까지 냈다 했을 경우에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충 납부가 가능한데 그 당해 즉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표준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2001년도 그 당해 표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제가 10년치를 납부를 한다 할 때는 그 10년치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군요.
3: 네, 선택은 안 되고
0: 그 선택은 안 되니까.
3: 그 당시에 그 사회 평균 공자 그 등급으로 납부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3: 네, 만약 령활 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0: 네.
3: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퇴직 후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0: 네, 그렇죠.
3: 네,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정업은 보험이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 연한 연장 또는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킨 후 매달 양로금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3: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

0: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년 안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다시 말하면 바로 15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네.
0: 그 외 퇴직 연령까지 납부를 해도 납부년 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전이한 후 15년이 안 된 부분을 일차성적으로 보충 납부하면 농촌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의할 점에는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연령 연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62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1: 네, 남성분, 여성분 모두 62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지금 청취자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어왔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예, 이제 얘기를 한 게 저기 유일 낮은 등급이 1만 강 얼마랍니까?
3: 제일 낮은 등급은 현재 1만 공 543원 68전이 됩니다.
2: 어, 500 공, 아, 1만 공 543원 얼마랍니까?
3: 68전.
2: 68전이?
3: 네.
2: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2: 예.
1: 네. 지금 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려 선생과 함께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로보험 료를 납부한 분이 퇴직 연령이 되셨다면 또 퇴직 신청 수속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네,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1: 네.
3: 첫 번째는 기업의 재직 인원입니다. 단위와 개인에서 제때로 제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전제하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전문 관리 인원이 퇴직 인원의 인사 당한과 신분증 그리고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취업국의 당한을 보관한 인원들이 퇴직할 때는 본인이 사회보험국에 가셔서 발급받은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취업국의 당한을 보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세 번째, 당한이 없는 인원들은 양로대우 향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직접 본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셔서 양로금을 확인하고 인증수석을 밟으면 됩니다.
1: 네.
3: 당한이 없는 인원은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한 달 전에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앞당겨 퇴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3: 네.
1: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6년도 7월달 7월에 퇴직하는 분이 이분의 법정 퇴직 연령은 2026년 12월이 됩니다.
1: 네.
3: 그렇지만 이분은 탄성 퇴직 로 앞당겨 퇴직하면 본인의 62세 본인 원래 예전에 그 퇴직하는 그 나이에 앞당겨 퇴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 남성분 네.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3: 네,
1: 되는 해에
3: 맞습니다.
1: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탄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몇 세 퇴직을 하게 됩니까?
3: 탄성 퇴직을 적용하면 본인이 62세 생일달 생일달에 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3: 다만 여기에서 부합되어야 되는 조건은 최저 납부년 안을 만족시켜야만이 탄성 퇴직이 앞당겨 퇴직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됩니다.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3: 네.
1: 무조건 뭐 62세가 지난 예를 들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62세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야 네. 퇴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청취자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3: 네.
1: 아, 단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아, 여성분들은 55세, 남성분들은 62세에 퇴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최저 납부연한을 꼭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퇴직한 날짜에 3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겠죠.
3: 네, 인사국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만이 선택한 날짜에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잘 료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기업에서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당한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퇴직소속이 가능할까요? 뭐 당한이 없는 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네, 우선 예전에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1: 네.
3: 근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부 납부했고 그리고 해당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납부연한 역시 퇴직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당한을 분실하였을 경우 퇴직수속이 가능한지는 인사국 심사창구에 가셔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1: 네.
3: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개인으로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거나 종업원 양로보험에 참가하여 정책에 규정한 연령과 납부연한을 충족시킨다면 역시 양로금을 향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질병이나 뭐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이 판정된 종업원의 보험금 납부와 이 장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0: 네,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매달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급 기준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적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의 기본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때 대우수령지 퇴직인원정책과 동시에 조정합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한 보험 참가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본양로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앞당겨 퇴직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납부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 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시에 같이 조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 납부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 참가인이 납부연한이 루계로 5년 이상일 경우 매 1년마다 장애 수당은 3개월씩 증가하며 납부연한이 루계로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 수당은 12개월 지불하게 됩니다.
1: 네.
0: 보험 참가인이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 수당을 향수하는 동안 양로보험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장애 수당은 더 이상 발급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양로보험을 낸 경우 뭐 퇴직 신청은 그 지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변에 돌아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0: 그 조건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 타 지역에서 그 양로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타 지역이 그 대우 수령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그 퇴직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면 연변에서 퇴직을 해야 한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0: 아, 연변에서 그 퇴직을 할 경우에는 허적 소재시가 있는 경우 허적 소재시에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1: 네.
0: 기본 양로보험을 수령하시면 되고
1: 네.
0: 아까와 같이 허적 소재시 외 타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여성이 42세이고 남성이 52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루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아까와 말씀하신 것 같고 같이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호적 소재지외 다른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사회보험금을 누계로만 10년 이상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주세, 남성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누계로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그 지역에서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호적 소재시에 없고 국내 각 지역에서 사회보험금을 모두 10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호적 소재지 만약 연길이면 연길로 전이하셔서 퇴직수속을 신청하시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간단하게 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3: 네, 주요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지 만 1년이 되는 경우
1: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업보험금은 몇 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3: 네, 실업보험금은 재직 인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
3: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을 실시할 때 관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정신을 관철하고 실시하고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담당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며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통지 요구에 따라서 일전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습니다.
1: 네.
3: 통지에서 언급한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란 실업보험을 수령함과 아울러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 인원을 가리킵니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이며 계속해 실업보험금을 법정 퇴직 연령까지 발급하는 실업 인원도 포함됩니다.
1: 네.
3: 지급 기준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지 령활 취업 인원의 최저 보험료 지급 기준에 따른 부분은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1: 네.
3: 네. 취급 절차는 조건에 부합되는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스스로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기업 종업은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후 현지 사회보험에 가서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국에서는 신청인이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 해당 기간 기업 종업은 양로보험 납부 월수 금액 기본 양로보험 대우 향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심사 결정하고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발급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영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려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내용은 령활취업인원 양로보험 위주로 하고 있지만 뭐 도시향진 주민 양로보험이나 뭐 기타 사회보험 카드와 관련된 뭐 자문이라든가 평소에 이 사회보험에 가기 힘드시거나 뭐 자문하셨던 궁금하셨던 점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떠한 주제든 방송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업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업보험은 얼마 동안 탈 수 있습니까?
0: 네, 실업 인원이 실업하기 전에 소속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3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령 기간은 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보험 수령 기한은 9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12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5년 이상, 그리고 6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4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6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5개월이 되겠으며 네.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6개월로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7개월이며 6개월로 9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며 수령 기한은 제일 길어서 24개월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분들은 이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실업보험 대우를 향수하시는 분들은 향수하시는 기간이 기본 일업보험료는 실업보험 기금에서 대신 지불하지만
1: 네.
0: 개인이 양로보험금은 지불해 주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그 퇴사 중단된 양로보험료는 그 본인이 그 당해 안에 직접 납부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1: 아, 네.
0: 마시고. 예.
1: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실업보험금 표준이 최근에 인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3: 네, 2025년 길림성 인사청에서 내린 통지에 관하면 2025년 12월 1일부터 실업보험 기준을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3: 이번 조정 후 구체적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춘 시구역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2,007원, 그리고 길림, 백산, 성원시, 영길, 훈춘시, 장백산 보호개발구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818원, 그리고 사평, 려원, 동화, 백성시,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683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양로보험을 납부한 그 도시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3: 네, 자신이 보험 관계가 있는 도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양로금을 발급받는 분들이 이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자격 인증입니다. 바로 이 자격 인증을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3: 네, 퇴직 인원은 해마다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해야 하며 12개월을 한 주기로 합니다. 수령 자격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셀프 인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네.
3: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길림성 사회보험을 검색하여 대우 수령 자격 인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위챗 미니 프로그램 길림성 사회보험에 접속한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제시어에 따라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 퇴직 인원이 중병 혹은 거동이 불편하여 인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소재지 사회구역에 연락하여 사회구역 협조 인증 증명을 돼서 사회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 네.
3: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로우라이젠캉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1: 네.
3: 그 어플을 사용하여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 앱에 들어간 후 사회보험 복무에 들어가서 사회보험 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 네.
3: 제시에 따라 로그인을 하고 이름, 신분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보험 참가 지역을 선택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국 영사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중국 영사 앱을 다운받은 후 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전화번호 혹은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 네.
3: 그리고 홈페이지에 돌아와 양로금 자격 옵션을 누르고 제시어에 따라서 실명 인증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여권정보, 사회보험 참가지, 거주지, 영사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중국 영사 앱은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예, 여보세요.
1: 네.
4: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예,
1: 네.
4: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네.
4: 우리 조카가 예, 이미 전에 그 뭔가 농촌에 있는데 그런 양도 보전했다 말입니다.
1: 네.
4: 그런데 간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 길을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낸 보험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3: 현재 남성분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여자입니다. 한 41세 됩니다.
3: 41주세. 농촌보험을 내셨다가 현재 그러면 국적을 옮겼습니까?
4: 국적은 아직은 아예 옮겼는데 뭔가 그런 거기서 살겠다고 그거 찾을 수 있는가 문의해달래 그랬다.
3: 네, 그럼 현재 그 뭔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시면 와서 보험을 다시 모두
0: 어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용활치료민원입니까? 아니면 농촌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4: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이고 엄마는 농촌가나 농촌 그걸로 했답니다.
0: 그 1년에 200원, 300원씩 내는 거에 가입했습니다.
4: 옳습니다.
0: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본인이 60주세가 퇴직연령이기 때문에 60주세에 와서 다시 자문해야 됩니다. 지금 경우에는 지금 돌려받지
4: 못합니다.
0: 네, 지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아, 그래 또 한 가지 더 자문합시다.
0: 네.
4: 이 연변에서의 그거 뭔가 100원짜리를 냈는데 지금은 그런 그 뭡니까 장수에 가서의 그거 한단 말입니다. 쌍발하고 그거
0: 네.
4: 예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0: 이분은 또 다른 분이십니까?
4: 예, 다른 분입니다.
0: 아, 이분도 혹시 그 국내에 돌아오시지 않는
1: 이분은 다른 외지에서 네, 지금 사회보험을 내고 있는다고 합니다.
0: 아.
4: 예, 지금 대학교에서 예, 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나.
0: 네.
4: 이미 전에 이 연변에서 냈단 말입니다.
0: 아, 네네. 그거 낸 거는 이제 퇴직하실 때 그 대우 수령지에서 그 연변에서 낸 것을 다시 정리해서 거기에 합치면 됩니다.
4: 아, 그럽니까?
1: 예. 네.
4: 아,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4: 예,
1: 네,
4: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 예,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 네.
5: 저기 뭡니까? 올해는 사회보험 내는 건 어디가 내면 됩니까?
0: 세무부에 가서 내시면 됩니다.
5: 세무부가 내면 됩니까?
0: 예, 네,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5: 근데 핸드폰 저장하는데 네. 저기 뭐니까 농업은행이나 그런 농촌 신용사나 네.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0: 은행에 가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손님이 올해 거 납부하시지. 예? 농촌 주민 양로보험입니까? 아니면 용활치료
5: 아닙니다. 저기 네. 이건 직공 양로보험입니다.
0: 직공 양로보험. 아, 전화로도 되고 은행으로도 다 됩니다.
5: 저기 농촌 신용사나 농업은행이?
0: 예, 다 됩니다. 예, 지금 농촌 신용합작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농업은행이나 네.
5: 농업은행 되겠지요.
0: 네,
5: 예?
0: 네, 한번 가서 자문해보세요. 예. 아마 될 겁니다.
5: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예. 세무국도 된다는 얘기죠.
0: 네, 예,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5: 그러니까 연결시 세무국이라는 얘기입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손님이 연결시에서 예. 그 납부하셨지. 예, 참가하고.
5: 예, 예.
0: 예, 그러면 연결시 세무국에 가셔야 됩니다.
5: 그렇습니까?
0: 예.
5: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아, 네. 아까 그 정치자분께서 전화 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도시형진 주민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셨는데 이 결국은 납부 중단을 더 이상 납부를 하시지 않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죠.
0: 네, 만약 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당겨서 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네.
0: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 심사 비준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1: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처음 조카분은 다시 네. 퇴직 연령 즉 60주세가 될 때 다시 와서 자문을
0: 네,
1: 하셔야
0: 아니면 혹시 중간에 그 국적을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서 수속을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국적을 네.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도 되고 국적을
0: 네.
1: 바꾸지 않으신 경우에는 60주세까지
0: 기다리셔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6: 예. 나 하나 상담해 보려고
1: 네, 네.
6: 예. 우리 이전에 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농촌 신용사에다가 좀 그런 거 했단 말입니다. 그 양로보험.
0: 예. 네,
6: 그래 그건 어떻습니까?
0: 그 얼마씩 납부했습니까? 은행에 가셔서?
6: 직공 그런 걸로 했단 말입니다. 직공 했는데 만 원 넘습니다.
0: 어느 분 거 해주셨습니까? 어머니가?
6: 아, 어머니가 저 우리 어레비가 해줬단 말입니다.
0: 아, 예, 그분 지금 몇 년 납부하셨습니까, 그러면?
6: 그니까, 명예님은, 뭔가, 그러니까 시정상 수속에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이란에서 괜찮은 주, 그래서 내드립니다. 물어봐.
0: 아, 납부한 게, 그니까, 우리 사회범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이걸 자문하는 겁니까? 아, 만약, 매해 신용사에 가셔서 제때 납부하셨으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실 경우에는 창고에 가셔서 그 공장 인원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6: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는, 그래, 뭐, 내려면 언니가 내면 된가?
0: 올해 거는 제일 좋기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납부하세요.
6: 아, 세무국에 가서 하면 된가?
0: 예.
6: 아, 그래서 나는, 그거 한 몇 년 그렇게 농촌 운영에다 했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0: 네, 납부 성공하셨으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6: 용수증이라면 다 있어요.
0: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위에 번아래는 날짜랑 다 있습니다. 납부한 기간. 그러면 괜찮습니다. 결국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사회보험국 창고에 가셔서 한번 정확히 다시 더 알아보셔도 됩니다.
6: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납부 방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납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납부 방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은행에 가셔도 납부 가능하며 세 번째로는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1: 네.
0: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린 수구서버 적폐라는 小程序가 있습니다.
1: 네,
0: 거기 들어가셔서 그 我要缴费를 누르시고 돈 내는 분이 이름하고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시려는 그 납부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본인이 직접 휴대폰으로 납부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려도 되죠.
0: 네, 그 핸드폰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자녀분 핸드폰으로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납부해 주셔도 됩니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화 오신 분들처럼 이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납부를 했을까요를 확인하실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0: 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수지를 보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지를 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수지 후에 납부한 기한이 뜹니다. 만약에 2025년도를 들어 설명할 경우에는 2025년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볼 경우에는 우리 사회보험 창고에 오셔서 직접 공장 인원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0: 네, 맞습니다. 네. 기한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공작인은.
1: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느 해, 뭐 2026년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0: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실 때는 1년 7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4월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하시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납부하게 된다고.
1: 아, 그렇군요. 특히 이 거의 퇴직 연령에 도달한 방금 전화 오신 분도 거의 퇴직에 앞두고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0: 다음 해 같은 경우에 퇴직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 납부하는 월수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1: 네. 뭐 퇴직을 앞둔 이 청취자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생일 달까지 아니면 그 전달까지
0: 그 법정 퇴직 연령을 보셔야 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 그 월까지
1: 그 월까지 네,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전화가 청취자분들 전화가 저희 방송 후반부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사회보험에 관련돼서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려 선생을 모시고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7: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